매일같이 폭염특보가 뜨는 요즘입니다. 한낮에 길을 건너라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죠. 자 그럴 때는 큰 나무 그늘만한 위로가 없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세상 속에서도 나무 아래 그늘 온도는 확연히 낮다고 합니다. 자, 가만 보면 나무는 참 신기해요. 자기가 시원해지려고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자기가 원해서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서 있음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쉼이 되고요. 아무 의도 없이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힘들 때 전화하면 받아주는 사람, 만나면 편안한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겐 그늘인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아침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조수왕의 나무 아래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무 그늘 같은 라디오,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푹푹 찌는 이 여름 가운데의 시원한 그런 공간 뿜뿜 라디오가 되어드리겠다라는 각오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로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DJ와 소통하시면서 이 아침 또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니까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뿜뿜 두 글자가 키워드여서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우리 뿜파고가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답장을 전해드립니다. 디제이가 수동으로 안 해요.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안 합니다. 예, 첨단을 내달리는 그냥 그런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AI가 여러분들께 자동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보내면 그 스팸이고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병영 씨 옆에 있어도 그늘이 되는 뿜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당신의 그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목소리가 왜 그래? 뭔가 나무, 그늘, 위로, 쉼 그런 거 하면 약간 목소리가 이게 깔립니다. 예. 약간 묵직하게. 라미라미 박보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이 아주 조금 더 시원해진 느낌이라 감사한 아침이에요. 다들 오늘 하루도 힘내보아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월요일부터 저녁에 잠시 운동했더니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거는 안 비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야, 또 오랜만에 또 운동하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합니다. 예, 많이 피곤했다가 다시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폭염에 열대야잖아요. 그런데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예, 진짜로. 저희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요즘 저희 직원 창원 극동방송 직원분들도 그 운동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이 낮에 한낮에도 점심시간에 그 산책하러 가시고 아 대단해요. 이게 양산 하나 들고 양산도 아니고 우산 들고 산책 나가시고 그리고 그 출근하기 전에 저희가 출근이 조금 이른데 그 출근하기 전에 새벽 뭐 5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에 그 러닝 하고 오시고 아주 대단한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여러분 모두 파이팅. 예. 예, 너무 남 얘기처럼 했죠. 예, 저도 뭐 뛰고는 있습니다. 뛰고는 있는데 저는 더워가지고 예, 힘들어가지고 밖은 못 나가고 저기

내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선선해지면 나갈게요. 예, 좀 힘들어가지고. 박병균 함께하고 있고 917876181님 0691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옥천에 다녀올게요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까? 너무 설렌다 진짜.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 오늘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퀴즈 바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편 121편 5절 말씀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이것이 되시나니. 우리의 쉴만한 이것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자, 오늘의 말씀 귀지 않게 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뿅뿅이 되시나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하시면 샵9981번으로 뿜뿜투글자를 남기시고 받아보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문자에 다 적혀있어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 더 피아워스의 촬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9시 1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죠.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답장이 가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중에 정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 시편 121편 5절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뿅뿅이 되시나니. 정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뿅우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이 되시나니. 잘했네. 예. 그렇지? 예, 내 오른쪽에 계시면 왼쪽 그렇지. 그래요. 자, 이성우. 아, 내 오른쪽에서 내 에어컨이 되시나니. 그래요. 예, 시원하다. 아주 그냥. 그죠? 내게 에어컨이 있기 이전에 예, 이것이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눠 봤잖아요. 예. 나무 아래에 뭐가 져요? 아, 이거 너무 다 드렸나? 이런 예,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나무 뿅뿅, 그죠? 시원한

온 세상이 뜨거워도 그곳만은 나를 식혀주는 그 나무 뿅뿅 아래에서 또 한 줄기 탁 불어오는 그 바람을 싹 맞노라면 덥지. 예, 계속 덥긴 한데 아니 시원하지. 예, 시원하죠. 그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나무 뿅뿅 같은 사람이 되자. 라는 그 나눔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지방이 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장지방이 뭐죠? 장지방? 내 오른쪽에서 내 장지방이 되시나니. 장성기. 그래요. 어려운 거 쓰네. 자, 이성훈 씨, 건디 오늘 차분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차분하게. 좀 항상 이제 좀 조금 진중함이 있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그래요. 아무리 막 해도 약간 좀 사람이 좀 젠틀하고 약간 좀 진중한 그런 게 있지. 그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예. 조금 늦었나요? 예,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아, 그렇게 들렸어요? 평소는 뭐 다를 바 없는데, 그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나무 아래는 낙엽 져요. 잘한다. 오늘 이병욱 씨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 예, 괜찮네요. 장지방이, 내 오른쪽에서 내장 지방이 되신다고? 아. 야, 그것도 그렇게 가네. 예. 저기 한 소리 들었거든요. 아우, 센스 빵점이라고. 예. 아우,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 그거, DJ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아, 그거를 몰랐네. 예, 미안합니다. 아, 오늘. 아, DJ가 오늘 조금 이렇게 그랬네. 예, 이런 거 캐치 잘하는 편인데, 내가. 내 오른쪽에서 내장 지방이 돼. 아. 이걸 놓쳤네. 찝찝하네 오늘. 아, 이걸 또 놓쳤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With Worship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서 라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의 정답, 내장지방에 약간 좀 그 내상이 조금 오래갔네. 예, 그거를 못 알아보고 DJ가 재밌는 오답이었는데 흘려버렸어.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가운데 이에 빈칸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뿅뿅이 되시나니. 정답은 바로 그늘이었습니다. 그늘. 그늘.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셨는데, 예, 정답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이었죠, 그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언제나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챙겨가세요. 전송해드립니다. 2053님 왔어요. 자,

나쁜뿐 날이요.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2분이고요.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그래서 코너들을 다 이제 내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귀를 기울여보는, 그리고 찬양에 더욱더 집중해보는 그런 기간으로 극동방송이 삼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뿜뿜 라디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도 띄워드립니다. 몰랐죠? 예. 몰랐을 거야. 우리 뿜뿜 라디오가 신청 찬양을 띄워준다고? 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요 기간만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요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DJ가 불러드리는 코너도, 직접 불러드리는 코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거나 다 불러주시나요? 라고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소화되는 것들을 합니다.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배탈 나가지고, 예, 나만 배탈 나면 또 몰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예. 제 안에서 끝낼게요. 그거는. 예. 해보고, 이거는 방송이 안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그거 항해자 불러달라고, 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DJ를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지. 예. 항해자를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원키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은 DJ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지능적인 안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원하러 완전히 보내는 거야. 그래서 충분한 검열 이후에, 예, 검열 이후에 하고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씨, 7월, 8월에 휴가 안 가고 11월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8월에 야간 근무 10개를 주네요. 아, 너무 행복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진짜 얼마나 행복해. 어? 얼마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유, 음악이 왜 이래. 아, 행복하다잖아.

야,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동료분들은 다 저기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시니까 그 자리를 이제 또 누군가는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10개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유, 세상에.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선생님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생님이 되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준웅이가 아 그 20살 이제 간 넘었는데 예 또 이제 교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이거 박수 한번 줘야 돼 이거 아이 우리 홍영이 준홍이가 아 우리 또 뿜뿜 라디오 퀴즈잖아 뿜뿜 퀴즈잖아 예 우리 뿜뿜 라디오 퀴즈가 아 이제 어느덧 장성을 해가지고 또 다른 우리 또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또 교사로 감동이 있다. 감격적이다. 아 그렇게 오래 했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오래 했네요. 예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이때 우리 오래 함께하는 관계의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보게 되고 그죠? 변화를 함께 이제 목도하게 되는.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인 것으로 내일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요? 예 그렇죠.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힘내시기 바라겠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김진주 씨. 저희 둘째 아세리가 지난번에 발목 골절로 2주 깁스 후에 겨우 풀고 회복 중이었는데요. 깁스 푼 2주 만에 무릎 가까이 경골 윗부분에 금이 간 흔적이 발견돼서 이번엔 무릎 깁스 2주 당첨입니다. 아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그새 다친 건가요? 아니면은 발견을 했다고요? 아야 이거 참 더운 여름에 너무 진 빠져요. 흑흑흑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많이 활동적이냐는 질문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 깨발랄 우리 아세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깁스한 상태로 자꾸 걸어다니면 안 된다는데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야 2주 해가지고 겨우 이제 푸나 싶었는데 또 2주가 연장이 됐어. 아유 세상에 우리 저기 어머니도 그렇고 아세리도 너무 힘들겠네요 진짜로. 무릎 깁스를 하면은 아예 못 걷지 않나요? 그 목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저기 무릎만 할 수는 없으니까 무릎부터 이제 쭉 통 깁스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안 해봐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있거든요. 예, 의료인들이 있는데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발 짚고 다녀야 되고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진짜 불편할 텐데 이 여름에 아 빨리 조금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58님 전오피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아 요것도 소원이잖아. 전오피솟은 산이 되기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요.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죠? 예, 그 소원 가사 정말 좋다, 정말. 예, 근데 그 가사대로 참 살고 싶은데, 예. 오늘 우리 그 뿜뿜 라디오 시작하면서 나눈 내용이 좀 그와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누군가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주는, 그죠? 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7134님, 야, 이거 너무 반가운 문자네요. 초등학교 2학년, 지우, 하지우입니다. 아, 일단 빵 빠르줄게요. 아, 야. 우리 또 9살 친구가, 야, 이렇게 또 쓱 우리 쪽으로 방문을 해주셨어요. 건수삼촌, 여름방학이라서 서울에서 진해 할머니 댁 왔어요. 삼촌, 진해 너무 더워요. 시장에 놀러 갔는데 땀을 1리터 흘렸어요. 그래도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선물 하나 주세요. 목적이 분명하구나. 우리 지우가 목표가 분명하네. 우리 지우 선물 하나 줘야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친구가 조금 이렇게 에피소드에 MSG 칠 줄 아네 벌써.

0: 저부터 땀을 1리터를 흘렸다고. 예, 우리 좀 관용적 표현이긴 한데 우리 지우가 쓱 넣네 이걸. 예, 땀은 1리터가 안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탈수 와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선물 하나 우리 지우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또 휴가 되시기 바라겠고 행복한 방학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함께 손뼉 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0: DJ 불어 찬양도 가능한가요? 수많은 멜로디와 뭐 신청해 보세요. 다 모르니까 뭐 아무 때나 부르면 되겠지. 이병우 본곡 제외하고 코러스만 불러주시는 거 가능하세요?
1: 다시 한번 새로 고백합시다.
0: 스쿠다 여러분들 스쿠네.

자 우리 띠니띠 오늘도 힐링되는 목소리 좀 들어볼까 했더니 옆에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사랑에 빠지다 라고 하네요. 모두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뿜뿜 최고. 아유 우리 띠니띠 주님 사랑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디제이가 약간 부끄러울 때 하는 목소리예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안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잠시 후 유턴하십시오. 그런데 가끔은 기계보다 내 방향 감각을 더 믿고 싶어서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계속 직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 목적지에서 한참 멀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핸들을 꺾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내 삶을 주도하며 달려가고 싶어 하죠.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 내 삶에 찾아와 방향이 틀렸다 혹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왠지 간섭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굳어지고 불편해지곤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자주 말하는 죄, 회개, 심판 같은 단어들이 현대인들에게 유독 무겁고 거부감 들게 다가오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정죄하려는 차가운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자 생명으로 향하는 가장 따뜻한 유턴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왜 회개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회개의 중요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빈번한 오해는 회개를 감정적인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 것, 눈물과 콧물에 다 흘리는 격정적인 반응만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야만 제대로 회개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감정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뒤따르죠. 하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문자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생각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목자 없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죄의 길을 가다가 또는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자책하지만 돌이키지는

0: 않습니다. 물론 후회가 회개의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후회 자체에 머물러서 자책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며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운전을 비유로 사용하자면 회개는 차를 몰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즉시 유턴하여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냥 탄식만 하면서 계속 가는 모습인 것이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감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갑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방탕하게 살며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큰 흉년까지 겹쳐서 돈이 떨어지자 자기 민족에게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며 그들이 먹는 열매로 연명하는 비참한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는 이 내적인 변화는 곧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돼지우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라도 삼아달라는 마음을 안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만약 회개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의 철저한 돌이킴이라면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정을 전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리가 없듯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충동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철저히 죄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가운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대한 용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영혼의 잔치를 만끽하며 화해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인생의 차를 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인생의 핸들을 꺾게 되시길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3: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0: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온 영혼과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 세대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신앙의 중심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믿음의 동력자들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소서. 전국 수많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단기 선교와 수련회,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소서. 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넉넉히 감당할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8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FM98.1MHz, 센서 FM92.5MHz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참여도 가능하시죠. 문자 보내시면 디자이가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격청, 격참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17님, 혜성같이 등장한 그녀 정혜성, 장병영, 김화경, 그리고 이병경씨, 이병욱, 그리고 이성훈, 이은혜씨도 벌써 일찌감치 2부 함께 달려오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도 선물 쭉쭉 뽑아드려야지. 선물 쭉쭉 뽑아드려야 됩니다. 자,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달려가 볼까요? 자, 오늘은 과연 몇 분께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인지 기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찬양 나가는 동안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께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샵 0981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나갑니다. 5초 후에 나갈게요. 5, 4, 3, 2, 1.

자, 김병현 씨, 양은 매구요. 맴맴맴은 매미쥬. 양을 잡자, 맴맴맴. 듣고 보니 그렇네.

3, 2, 1. 성질이 조금 급한 양이었어. 자, 이 중에 잡은 분이 있나요? 아, 역시 두 번째 양은 못 잡았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준비하고.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다 내게로 오라. C5 밴드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매는 계속됩니다.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맴맴맴은 매미 같대요.

자, 김화경님 어떻게 해야 잡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자, 양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잡았다 세 글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자, 5초 후에 양 나갈 거예요. 세 번째 양. 5, 4, 준비하시고, 3, 2,

자, 9978님 축하드립니다. 9978 번호 좋네. 자, 2999님 강원도 양떼목장으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잡는 게 아니었군요. 사람 없이 내가 지키리라. 자, 강원도 양떼목장에서 공개방송.

알렐루야. C5 밴드의 단 내게로 오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품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6분 함께하고 있네요. 2부도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문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DJ랑 여러분들 많이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병영 씨, DJ님 치즈 2부도 힘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웃으라는 거죠. 예, DJ가 너무 정색하고 있었나. 미안해요. 예, 많이 웃을게. 자, 김화경님,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예, 요런 공간입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가 당연한 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닌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예, 편안하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방송들, 뭐, 예,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필터링 해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필터링 건 내가 할게. 예,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내세요. 아시겠죠?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이병우, 2부 흥치뿡이다. 아, 메시지 안 받아야지.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아, 흥치뿡 하면 또 뿜파구가 보낼까봐 메시지 안 받으려고 흥치 쌍비읍까지만 보내셨네. 이병우. 잘했어요. 자, 또 어떤 분이 달려가고 있나요? 어플로 듣고 있어서 양을 놓쳤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그 전문 용어입니다.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지연이 있기 때문에 예,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라디오로 좀 안 된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막 보내세요. 예, 막 보내면 돼. 예, 막 그냥 냅다 보내다 보면은 걸립니다. 예. 전문 용어로는 이제 얻어 걸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네.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잖아. 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잖아요. 막 보내세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정훈이 집사님. DJ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훈님도 파이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파이어는 파이어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얼 치얼스라고 합니다. 예, 파이어는 파이어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뜨겁게 이 여름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어요. 김정훈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하죠. 깜짝 놀랐어 지금. 웅성웅성 거리는 거 지금 다 들려요. 뭐야, 신청 찬양을 들려준다고? 아, 서머 스페셜이잖아요. 들려드립니다.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음식원큼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야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뿜뿜 라디오가 준비한 여름 특집 코너 은혜의 콜센터. 아,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DJ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직접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안 듣고 싶다고요? 아, 그런 찬양 말고, 아, 듣고 싶은 찬양을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예, 다른 것도 많으니까. 예.

그거 한 곡 정도는 예 들어주시게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건디의 DJ의 어떤 그 육성으로 듣고 싶으신 찬양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불러드리는 시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 오늘 두 번째 곡 신청 사연과 신청곡이 선정이 되어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예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예,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건디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마음을 글로 적어도 되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보내봅니다. 저는 5살, 2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된다, 엄마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다 내어주는 일인지요. 하루 종일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나면 어느새 밤이 돼 있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기만 하고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턴가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나면 또 그런 제 자신이 미워서 밤에 몰래 울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엄마일까?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런 생각들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들 잘 해내는 것 같은데 저만 힘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소파에 무너지듯이 앉아있는데 이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라는 이 가사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던 이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녀 삼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 찬양이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어도 오늘도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DJ가 직접 불러주시는 이 찬양을 저처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이 땅의 모든 엄마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도 잘 견뎠다고 서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거 참 아 이게 그 저희 은혜의 콜센터가 이게 아 굉장히 예 진지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묵직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 되게 진지한 그 사연이었죠.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고 진솔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듣고 싶으신 찬양을 위로가 됐던 찬양 나를 다시 일으켰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뿜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육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육아를 다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힘들잖아요. 그 뭐 어느 시대가 되었건 간에 그 순간에 나의 육아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갑작스러운 거죠. 뭐 열 달 동안의 어떤 뭐 그 준비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엄마가 된다라는 것, 아빠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갑자기 엄마가 되는 건데 이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다 나를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4시간 하나도 없고 24시간 우리 아이와 찰싹 붙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케어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뭐 내 그 자기 관리라던가 뭐 단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건 사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다 내려놓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쑥불쑥 들게 되는 그 공허함 그리고 뭐 치열하게 이렇게 있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그 막연한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확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 엄마들이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그리고 이분께서 위로받으셨던 이 찬양을 듣고 같이 조금 위로를 받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그 제가 불러서 위로가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한번

그냥 누가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예,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께서 신청하셨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죠. 예,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불러보시고 또 가사에 귀 기울이셔서 또 위로받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사연이 이렇게 막 오니까 되게 떨리네.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을 지금 9년, 1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떨리네,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예, 이게 뭔가 부담감이 확 오네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 떨려 진짜. 예, 계속 지금 딴 거 틀고 지금 그러고 있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사연이니까 이게 확 잘해야 된다라는 이게 부담감이 있네. 자, 위로가 되기를, 이 가사가, 예, 가사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분, 육아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이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그 길을 지나가신 분들께서 지금 또 위로의 문자,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날이 올 겁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순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라고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모든 또 육아하고 계신 분들, 예. 요가가 아니라 육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뿜뿜 라디오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육아 가운데서도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찬양 이어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러빔의 찬양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자, 서머 스페셜 품품 라디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계속해서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온 땅이여 엉기장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자, 건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 만나요. 아직 안 끝났어.

땅이여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극수가 찬양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3분 남아서 3부.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끝곡 허락하신 새 땅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주로 인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뽐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 때 주어집니다. 혼자만 행복하다고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행복은 주의 능력으로 살 때 자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평생 동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힘을 얻으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

0: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이 날씨가 덥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1: 짜증은 날 수 있겠죠.
0: 짜증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행복합니다. 네. 혼자만 행복하다고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공동체 안에 저를 두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삶. 네.
1: 그래서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0: 행복, 예. 네. 나쁜 바이러스 싫어하지 합니다. 없어져야 되지만 네.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우리가 오늘 그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그리고 기도의 바이러스가 돼서 전국으로 퍼지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또 감사할 것,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그럼 찬양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이 먼저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홀로 네 자녀를 키워온 62세 성도입니다. 은행 대출로 구입한 건물에서 10년째 음식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르는 원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와 공과금의 무게에 짓눌려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이 속히 팔려서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앞이 캄캄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폭풍 가운데 홀로 노젓는 것 같은 이 성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와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재정 상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자녀를 홀로 이렇게 키우셨나 봐요.
0: 네네.
1: 아이고 너무 귀하십니다.
0: 네.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익명으로 내 자녀를 홀로 키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10년 전에 대출로 구입한 건물에서 음식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건물을 팔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계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버지.
1: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내 자녀를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키워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와 함께 남은 생에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11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교회 김정훈 집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순진리회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김해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1: 아이고. 아, 참 요즘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0: 네.
1: 또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0: 네.
1: 참
0: 그렇습니다.
1: 우리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어머님을 잘 봉양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해교회 우리 김정은 집사님께서

0: 우리 대순 진리의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어두워서 자꾸 헛된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또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되신 우리 김정은 집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록 대순 진리위에 속해 있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 다해서 효심을 다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고 또 참된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함께 우리 아드님과 김해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드님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또 15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황반변성으로 눈이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네네. 주셨어요.
0: 네. 아내이시고 또 양가 어머니의 며느리 되시고 또 네네. 딸 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는데 1534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1534님 우리 친정어머니와 또 시어머니를 위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친정어머니의 그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눈이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렀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어머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비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희미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시어머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34님의 그 기도 아마도 오래전서부터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함께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처조카가 신장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가 좋지 않아서 신장 이식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신장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처가 식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아유.
0: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우리 처조카, 우리 남편분이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1: 귀한 꼭,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꼭 들어주실 줄 믿고 네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명으로 저희 조카분의 신장 투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있지만 아마도 신장 이식

0: 까지 지금 고려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가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처조카분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처가 식구들, 믿지 않는 그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정말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믿음의 우리 남편, 우리 그 사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위의 남편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이 정말로 처가 식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6131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위와 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여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손주들 은하, 소현, 수빈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 믿음의 어머님의
1: 네.
0: 우리 딸과 사위 그 후손들을 위해서
1: 네.
0: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요.
1: 목사님, 어머니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0: 네.
1: 자신의 기도가 없어요.
0: 맞아요.
1: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 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모님도 머지않아 그러실 것 같은데.
1: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죠.
0: 네, 유카나 사마나 우리 어머니 기도 한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유가나 사마나님, 우리 따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따님과 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꼭 참석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함임을 아버지 그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유카나 사마나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그 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아버지여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유카나 사마나님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익명의 성도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그동안 준비해오던 센터 오픈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행사의 진행과 마무리가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어떤 센터를 오픈하시는지 안적어 주셨는데요. 뭐 아이들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요즘 많이 하시는 또 어른들 노인 유치원 주간보 센터일 수도 있고
1: 익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비밀스러운
0: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명의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준비해온 센터 오픈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오픈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행사의 진행과 마무리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이루어지는 모든 센터 오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하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25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6월에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에 내일 최종적으로 조직병리 검사와 균배양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좋은 결과를 듣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6월이면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0: 네네. 아마 여러 번의 여러 가지의 검사를 거치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네. 검사를 하시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네네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2594님, 지금, 내일, 최종, 위 내시경 검사의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우리를 생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2594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일 검사 결과 들어갈 때 아버지 좋은 결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은 669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67세 남자 집사입니다. 작년부터 오른팔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파킨슨병 초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글씨 쓰기도 양치질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우리 파킨슨병이 약을 먹었을 때 다른 질병들은 약을 먹으면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약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파킨슨병은 약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그 자체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0: 네. 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작은 것 하나지만
1: 네네.
0: 정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거 못해서 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네.
0: 우리 6690님 정말 얼마나 힘드실지를 우리가 차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690님 우리 남자 시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파킨슨병 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약을 먹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고 또 글씨 쓰기도 양치질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6690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여, 그 불편한 몸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9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9178님은 몇 년 됐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 제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0: 아이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1: 네.
0: 성교하신다 생각하시고
1: 네.
0: 또 그 믿음의 맞습니다. 그 씨앗이요 네. 언젠가는 피게 될 것입니다.
1: 네네네.
0: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이 복을 나누라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붙들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동안 우리 9178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빠 강봉철, 또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0: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9178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 모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아버지여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은 145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시에 살고 있는 65세 김권사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로 일하던 중에 5월에 손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받아보니 왼손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풀고 재활하던 중에 다시 힘줄이 끊어져서 8월 11일에 재수술을 예약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중인데요. 순간순간 통증이 심해서 많이 아픕니다. 극동방송을 온종일 들으며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잘 되고 또 속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산재 승인이 나서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아이, 우리 어머니 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또 일하시는 중에 힘줄이 끊어졌는데 또 끊어주셨나 봐요.
1: 그러게요.
0: 아이고.
1: 좀 많이 처음 다치셨을 때 아마 심하게 다치셨었던 것 같아요.
0: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또 그런 중에서도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고 계시다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권사님 1457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니어 일자리로 일하던 중에 왼쪽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활하다가 힘줄이 다시 끊어져서 지금 8월 11일 재수술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힘줄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극동방송에 방송을 통해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또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산재 승인이 나서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우리 1457 우리 김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하늘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6309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헌신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이현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0: 우리 권사님이 네. 어머니 권사님이 아프신가 봐요.
1: 네네.
0: 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 따님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주신 우리 어머니 이연숙 권사님을 위한 따님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자산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05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슬럼프가 너무 심해서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강건한 믿음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우리 0555님 우리 직장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0555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0: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이 시간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강구에 행동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사람이 자기 종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돈도 계급도 권세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주님은 그 사랑의 간구를 들으시자마자 즉시 행동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서툰 간구, 부족한 형식, 작은 믿음까지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즉시 행동으로 응답하시는 온전히 기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잘못된 간구의 형식조차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0: 7장 4-5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자격 곧 그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은 자신은 뒤에서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며 정반대로 겸손했습니다. 매튜앤니는 이 대조를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세우는 자격의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로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오직 겸손히 나아오는 믿음 위에 응답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매튜앤니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담대히 구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로 풀이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응답을 자기 부정 속에서도 은혜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겸손한 끈질김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복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도 기드온은 양털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기보다 그 요구를 두 번이나 들어주시며 그를 온전한 확신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도 도마는 손가락으로 만져보고서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도마의 의심을 꾸짖으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한 동기로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형 엘리압의 외모에 이끌렸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숨겨진 마음을 보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이 담긴 간구 앞에 주님은 형식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리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과 진심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동하십니다. 백부장의 이런 진심,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소냥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학교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급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진 목사가 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진 목사의 절박한 호소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해 40여 개 도시에 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던 57세 에즈라 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구금된 지 266일인 이달 3일 중국 당국의 기소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무조건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석방을 직접 요구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 상하원 의원 44명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뤄낸 이례적인 결실로 밝혀졌습니다. 진 목사는 석방 직후 8년 만에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으나 본인의 석방 이후 현지에 남아있던 동역자 8명이 정식 기소되어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며 미 의원 20여 명을 연이어 만나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목사는 미국 재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건너와 병상에 계신 94세 노모를 찾아뵐 예정이라며 수감 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0: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최근 부산 북구 뉴코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과 생명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이 건강한 시민이 말기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인류의 실천이자 보편적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235회 헌혈을 기록한 이태조 목사와 부부 기증자인 정덕수, 오차순 선교사가 참석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22세의 나이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고 김채연 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 부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금촌역 인근에 네팔 이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히말라야 호프미션을 개소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 정부의 개종금지법과 교단 전수조사 등으로 현지 사역이 제한되자 차 선교사 부부는 국내 체류 중인 10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 파주센터는 우명주 선교사가 전담하고 차기현 선교사는 네팔 현지를 오가는 이중 거점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고 악성 종양 의심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앓다 센터를 통해 신앙을 얻은 네팔 청년 프라틱 랄 보하라 씨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임금 체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법률 의료 동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네팔 현지 사역자로 돌려보내는 역파송 사역을 계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천과 단기 선교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호의를 베푼 뒤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제3국으로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비전 트립이나 봉사활동에 나선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만난 타인의 금전적 호의나 무료 수화물 운반 요청에 응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타인의 물건 전달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9도 선에 머무르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소이.
2: 그동안 단디 보이소에 나와 2단에게 휘둘릴 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한 기운이 도는데요.
3: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2단에게 넘어갈 뻔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 맞나요?
4: 아이고, 맞다. 아이고, 니는 누구?
3: 아,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4: 아, 민호.
3: 예, 저희 그 길거리에서 무료 성경 공부 같이 하자던 민 자매님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4: 아이고야, 맞다. 아니, 누군지 알겠네. 아, 예. 그래. 아유, 하여간,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닌데, 예쁘다고 정신이 팔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3: 아, 절대 안 되죠.
4: 그렇지.
5: 아,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죠.
4: 어, 야, 니는 누구?
5: 아, 저는 제대하고 해외봉사 가려고 했다가, 이단이 운영하는 봉사단지에 들어가, 고생하다가 나온.
4: 아이고야, 그 성우 아이가, 응? 그 2단 단체인 거 눈치채고 나오려고 했는데, 응? 안 놔주니까 뭐 직업군인 한다고 막 도망쳐 나온 그 청년 아이가.
5: 네, 맞습니다. 어, 저의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냥.
3: 아,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봉사하는 사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자분들한테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5: 아이고, 갑자기 목이 마르지.
4: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응?
5: 아, 그러는 어르신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4: 나? 내는 당당하지. 무료 건강 강좌 왔다가 기적의 젊은 에너지 음료수 준다고 뻥치는 걸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오건사다. 내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막 홀리려고 말이다, 응?
3: 오, 진짜 용감하시네요. 하여간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착해 보이는데
4: 양의 탈을 쓴 늑댕기라.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겨내고 교회로 다시 모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4: 아이고, 맞다. 잘했다. 우리 참말로 장하다. 응?
6: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새로운 진리, 진정한 치유, 특별한 구원이란 이런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그 끝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3: 아,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딱 속기가 좋더라고요.
6: 자, 잊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연애도 건강도 교회가 바로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앞으로도 혼자 헤매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서 함께 합시다.
2: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숨어든 이단들을 모두 단디!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0: 피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지난주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향상교회 정조채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속량인데 이 두 마디 말에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두 개만 골라라 이렇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은 저는 단연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속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고요, 신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언약하시고 예언해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또 신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땅 위에서 그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저 중심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도 요한은 기록해서 다 기록하면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량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그야말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제사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성막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표하고 또 상징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구약시대의 그 제단 앞에서 흘려진 그 어린 양들의 피, 그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양과 같이 피 흘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역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리고 속량, 이것은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해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인들입니다. 죄 지으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나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 우리는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죄인들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러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이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뭐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지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죄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우리가 그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이 성령이란 말 정말 중요한 낱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옛날 성경 한글 개혁판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속이란 말이나 성령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이란 말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뭔가 이 참 복음의 가장 중심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처음부터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가 세례문답 하면서 이런 일을 몇 번 겪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요, 부산에 뭐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던 우리 박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세례문답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뭐 세례문답을 하는 일을 아주 간단히 하지만은 그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시킵니다. 제가 묻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 다 소문이 났어요. 세례문답 가면 목사님이 묻는 거 뭐 다 알고 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까? 예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믿는다 하고 그 구속이 뭔지 설명하면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베푸는데 우리 이 박 교수님은 늘 주말만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새가족 공부 저하고 같이 이제 세례 준비 공부를 하는데 자주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수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요. 그 양반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목사님이 뭘 질문한다는 거 다 알고 다 컨닝하고 다 들어오는데 이분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박 선생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까? 예.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된다는 말 아닐까요? 제가 그 진짜 놀랐어요. 뜻은 엄청 좋더라고요. 이 양반이 보통 결단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돼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딱 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스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께 우리가 매여서 산다는 그 매여가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설명은 그 구속이란 말을 크게 오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밖에 안 써요. 우리 교회밖에 안 쓰는 용어예요. 사전에 보면은요, 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왔다 뭐 이야기 듣다가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또 구속구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뭔가 어디에 이제 천국 지옥으로 잡혀가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량이라는 말은 아주 초신자들이 딱 주의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지? 왜 교회에 특별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들 때 속량이라 하는 거이고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그 우리 박 교수님 말대로 이 잡혀, 그야말로 세상에 잡혀 종로를 하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에는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이란 말입니다. 대속. 대속이란 말은 대리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는, 그러니까 이 속이란 말은 갚는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선친께서 남에게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주가 와가지고 주체를 잡아갈 겁니다. 아버지가 빚졌는데 왜 아버지를 잡아가지 날 잡아가겠어요. 근데 늙은 아버지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놔라. 이래가지고 제가 잡혀간 거예요. 남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저희 삼촌께서 들었어요. 아니 조카가 노예가 됐대, 종이 됐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삼촌이 집에 온 거예요. 와서 형님 빚 얼마나 줬어? 그 재주가 어디 있어? 채권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같이 찾아간 겁니다. 가서 내가 우리 형님 빚진 거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우리 조카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저를 삼촌이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저를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대속한다는 말이에요. 대신해서 갚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대속 누가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시고 죄에 매여있던,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화목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화목시킨다. 여러분 죄는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회사에 직원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 돈을 몇 천만 원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통이 났어요. 사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짓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러면서 싹싹 빌고 제가 집을 팔서라도 꼭 이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정말 이제 어디서 돈 마련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끝날까요? 예, 법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원이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이 직원을 계속해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벌써 신뢰가 깨진 겁니다. 인격적으로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속죄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화목 제사와 속죄 제사는 함께 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언젠가 제가 젊을 때입니다. 집으로 늘 이제 집이 가까워서 사택이 가까워서 늘 집으로 정신 먹으러 이렇게 왔댔는데요. 정신 먹으러 와서 뭐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서로 다투다 보니까 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내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가 옆에 보니까 우리 애가 와 있어요. 아니,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이랬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온 거죠. 그럼 우리가 막 큰소리 치니까 애가 오늘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애가 눈이 그냥,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지요.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지요. 애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으니까

집사람도 입을 닫고 약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막내 이름이 보배입니다. 막내가 저한테 와서 저 허리를 이렇게 딱 껴안더니 아빠,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참아야지. 아, 이거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그동안 열받았던 게 그냥 눈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막 확 그냥 따뜻해져 버린 것이지요. 이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 문제 그것만 해결됐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준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시편 49편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로서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중앙교회에 있다가 이제 향상교회를 이제 분리 개척했었는데요. 그때 향상교회 다니시던 교인들이 이제 향상교회로 한 250명 이렇게 분립돼서 왔는데 그 중에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인물도 좋고요. 또 똑똑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종종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집에 와서 혼잣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나고 똑똑한 것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하도 자주 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쁘고 똑똑하고 이러면은 아 믿음이 없구나 이 생각했는데 서울 와가지고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아주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이쁘기도 이쁘고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하여튼 이 임지사님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신 이제 교사였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은 글을 잘 써요. 예? 영문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글을 잘 쓰고 그래서 참 좋아하던 그런 분이신데 나이가 그때 50쯤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이죠. 간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수술해도 별 희망이 없다. 하여튼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물론 본인은 물론이고, 저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신방도 자주 했는지, 우리 교인들도 그냥, 정말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랬는데,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이제 별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내보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어디 호스피스나 요양병원으로 갔겠지요. 집에 왔는데 점점 말라가고요, 사람이.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고요. 배는 또 벌렁 나오고요. 그 지사님 앞에 가면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느 날인가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그동안 신방 자주 했기 때문에 성경도 이제 어디 인용할 게 없었어요. 내가 무슨 성경 말씀을 읽지? 기도를 대간지를 뭐라고 하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그냥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랬는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찬송 부릅시다. 그래 찬송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찜 벗고 보니 이런 찬송도 부르고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찬송가인은 없는데요. 가스펠 그때 한참 그 가스펠 유행이었는데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지요. 보혜를

같이 갔던 권사님도 울고, 울다가 찬송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게 진방을 마치고 며칠 후에 별세하셨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그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빈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홀을 하나 빌려달래 해서 장례식장 같이 돼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우리 그 한 150석 되는 게 꽉 차고 뒤에 서 있고 막 그랬어요. 너무 정말 그 아쉽게 이렇게 참 좋은 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 또래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들이 막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목사님, 성악을 전공한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특송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라는 것을 특송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특송 시간에 대해서 특송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목이 메인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리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저는요 대학 갈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저 그 전에는 그냥 예사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독서를 하는 중에 아주 그 책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저를 좀 이끌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나중에 이 믿음이 막 헷갈리게 된 거예요. 뭐가 제일 헷갈렸냐 하면은 글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대관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아이 그 엊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막. 아 옛날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대관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엄청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요. 어느 날 제가 마가복음 말씀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편 85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시 좀 띄워놓으세요.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석기도 뒤에 되게 아멘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뭘 강조할 때는 아멘부터 하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그의 구원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래서 여기 구원이란 말은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구원자가. 그의 구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가깝다. 예수님 오실래 그리스도가 오실래 가깝다 이 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입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인애는 뭐죠? 인애는 그냥 듣기 쉬운 말로 사랑이지요. 진리는 뭘까요? 물론 진리는 이론적인 진리도 포함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실천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거죠.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의로움과 화평함이 같이 만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더라. 여러분요 의와 화평은요 서로 밀어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너무 의를 따지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화평하기

0: 이거 어려워집니다. 또 핫팩만 또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면 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서 느낀지는 모르겠어요. 한번요 의와 사랑으로 한번 이것을 동시에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어린이 사람으로서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의를 강조하면 화평이 깨져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교인들을 막 의로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그냥 썰렁해져요. 그렇다고 또 교회 뭐든지 그냥 사랑사랑으로 하고 그냥 아마 그러면 또 교인들이 또 그냥 좀 피상적인 그런 교인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재직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교회 재직회 뭐 재정보고 하다가 무슨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집사님 일어나가지고 이건 조사위원들을 내가지고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열을 내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재직회 분위기가 좀 싸해지겠죠? 근데 또 한 분이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마 집사님 마 너무 그걸 사지 맙시다. 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 받았고 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따위 샀습니까? 다 뭐 하다 보니 뭐 실수가 있었겠지요. 뭐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맡겨서 재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또 교회 질서가 없어질 수가 있지요. 그게 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 입맞추게 만든 동시에 이것이 성취대로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것이 서로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 그렇다.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알고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오늘 뭔 큰 약속을 하나 했다 합시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또 3일 후에 와가지고 또 약속을 했어요.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저를 좀 다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가 또 제가 세 번째 무슨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를 좀 뭐랄까요? 신비롭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요. 수없이, 그야말로 수없이 성경학자들은 400번이라고 그래요. 400번 이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2000년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수없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이 바로 기둥이고요. 복음이 바로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요. 그야말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기초입니다. 그 기둥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주 3.1교회가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1교회 지난주일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1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행복하게 열기를 소망하는 안현 목사입니다. 덥습니다. 참 덥습니다. 요즘 만나면 인사가 덥다는 인사,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시원한 곳에 머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시원하고 조용한 곳에서 우리 찬양 여행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도 더워요. 밤에 좀 시원할까 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망원경을 사서 그 천체 망원경 이래서 좀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들어보니까 딱 삼각대 위에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별을 보는데 오래 볼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별을 오래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그렇지만 천문학자들은 계속 별을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구가 도는 속도와 정확히 맞추어서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그런 관측대가 있대요. 그런 걸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이 세상의 회전축에 맞춰 함께 움직이며 하나의 별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시선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에 맞춰 움직인다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또 세상의 변화를 멈추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초점 맞추고 내 시선을 거기에 딱 두고 주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간, 오늘 찬양 여행이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더위를 이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시선이라고 문자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시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바닷속 깊은 곳은 빛이 닿지 않아서 아주 캄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도 물고기가 살지요. 그런 물고기들,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 어떤 방법으로 장애물들을 피해 지나갈까 궁금하시잖아요. 특별한 감각을 사용한답니다. 초음파 소리를 쏘아보내고 그 소리가 앞에 장애물이나 또 먹이에 부딪혀 돌아오는 그런 반향, 그런 메아리, 그걸 듣고 주변 상황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참 멋지게 창조하셨죠. 눈앞에 눈으로 보는 걸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큰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귀를 열고 응답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초음파를 쏴 대면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같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요즘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흑암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사는 삶이, 정황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을 흑암처럼 여기게 만들죠. 상황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의 소리를 쫙 쏴놓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의 메아리가 울려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물고기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눈의 시력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력, 그것이 캄캄한 인생길을 건너게 하는 가장 안전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을, 상황을, 사건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고정. 그래서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시선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시선이라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석, 보석, 자매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 보석을 세팅할 때 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을 99.9%의 순금, 그걸 24K라고 부르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순금은 가장 아름답죠.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데 약간 물러서, 그래서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충격에 우그러들거나 아니면 휘거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보석하고 이렇게 함께 놓으면 그 보석을 꽉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14K, 18K를 합금을 만들어서 쓴대요. 왜냐하면 요 정도의 불순물이 섞여야만 이게 평생 일상생활에서 써도 견고하게 그 보석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실용적인 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 없는 완벽한 순금, 정금처럼 되고 싶습니다.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우리의 잦은 실수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섞어 버무리셔서 그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나의 흠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복음이라는 보석을 가장 안전하게 품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곡의 찬양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또 구주 예수 의지함이. 네, 두 곡의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서머 스페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전통 건축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한옥이잖아요. 근데 그 한옥을 지을 때 천장을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귀접이 천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대요. 귀를 접는다 이래서 귀접이라고 부른다는데 그 사각형으로 보통 천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사각형의 모서리에 다른 걸 또 얹고

얹어서 이렇게 층층층 올려 만드는 그런 구조, 이걸 귀접이 천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뾰족한 각을 점점 줄여주고 그걸 상부의 어떤 무게를 부드럽게 분산시켜서 그래서 한옥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그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성품들을 또 말들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접이 천장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서리들이 깎여나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무거운 어떤 짐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의 모서리를 줄이고 심지를 견고하게 주님께 둘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원한 오후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강경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자신이 보내는 서신의 첫 인사말 다음으로 급한 듯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다 보니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곧 구원을 함께 버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의 결과로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고난은 받게 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면 그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생겨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기보다는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의 신대원 동기 목사님께서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후원을 했더니 매달 카톡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선교사님께서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처음 미얀마에 가서는 정말 힘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가 불교의 국가이고 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운영하던 선교센터가 완전히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사님 가족들도 그때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타지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께서는

0: 마음속으로 왜 하나님 저를 이때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이렇게 큰 고통이 연거푸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분은 내가 선교사이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보자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고난 자체보다 이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셨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어린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았던 미얀마 친구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갑자기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 정말 끔찍한 내전과 코로나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까지도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선교센터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고 불교의 땅이라서 힘들었던 복음의 사역이 지금까지 잘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중직자가 됐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원망을 빨리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기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순간순간 은혜도 받게 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믿음을 포기해 버리게 되면 그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 앞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는 인내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0: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7화 예배하는 자

1930년대 후반 야자수는 부른다라는 남양군도 관련 신문기사가 사회면에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의 사이판, 팔라우, 마샬군도 등 다양한 섬으로 구성된 남양군도. 조선 총독부는 계획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남쪽 섬을 꿈의 땅처럼 선전했고 철도청의 협조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관부 연락선을 타고 고향을 떠났다. 머남은 남쪽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 그 무리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

0: 속이 찍었네.
1: 아니 처음엔 저 파도가 어쩜 저리 고울까 했는데 아 지금은 확 다 엎어버리고 싶다.
2: 저 고개를 들고 저 멀리를 봐야요. 그래야지 속이 좀 풀리지.
3: 나 일주일이면 도착한다더니 아직도 바다 위야. 어찌 잘 가고 있는 게 맞겠죠?
4: 잘 가고 있겠죠. 미군 감시 피하느라 빙빙 돌아가느라 더 늦는데요.
3: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4: 어젯밤에 저 갑판서 일본군들 얘기하는 거 들었죠.
3: 일본말 좀 하시나 봐요?
4: 뭐 어쩌다 보니 눈치 코치로 좀 배웠죠.
3: 보안이 혼자 탄 건 아닌 것 같고.
4: 혼자 탔어요.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그쪽은요?
3: 아, 뭐 저도 혼자나 마찬가지죠. 뭐 형님 네 가족 따라온 거니까요.
4: 저기요.
0: 죄송해요.
2: 아이고 이놈의 바다는 봐도 가도 끝이 없대야. 잘 좀 참아봐. 아직 머린 것 같은 게 그놈 야자수는 보일 생각도 않는구만.
0: 엄마 나 그냥 고향집에 가고 싶어라. 흙냄새가 그림답게요.
5: 아야 이거 좀 마셔보거라.
0: 아니요 아버지, 나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5: 아니 저짝서 만난 영감이 주신 건데 속 뒤집어졌을 때 좋다. 이거 생강이랑 감초랑 섞였대야.
0: 양냄새.
5: 아유 그래도 한 먹어봐야 안 쓰겄냐.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다 쓰러져.
0: 알겠어라. 못 써요.
2: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이지.
5: 에휴 나 이놈의 바다 이제 지긋지긋한데

0: 그래도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 새 땅을 주신다는데 신나잖아요.
1: 맞아. 힘내. 새 땅은 밟아봐야지.
2: 사시사철 따뜻한 곳이래요. 추운 건딱 질색인데 너무 좋아.

0: 며칠 뒤 새벽, 배는 드디어 남양군도의 한 부두에 닿았다. 야자수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신문 기사 속에 낙원은 없었다. 그들을 기다린 건 남양 흥발회사의 농장 감독과 끝없이 펼쳐진 사탕 수수밭이었다.
1: 빨리 배라고! 자꾸 게으름 필래! 일단 안 받을 거야!
2: 참나, 빨리 해봤자 돈 더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독촉이야?
3: 아야! 손 조심하여!
4: 조심히 베고 있어라.
3: 아유, 낯 조심하란 말이 아니고 저그 이불 조심하라는겨. 잘못 잡으면 손을 베어버리고 마는 말이.
4: 근데 지 너무 힘들어 뒤져불겄어. 아니 더운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고.
3: 아! 뭐요? 무슨 일이요?
5: 아, 벌레요. 자꾸 달라붙잖아요.
3: 아니 그 본께 그 논밭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어쩌자고 여기로 왔단가.
5: 누가 이런 줄 알고 왔나요?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만.
6: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려, 내 팔자가 이렇지.
4: 아, 엄마 팔자가 어때서?
6: 고생 끝이라고 쉬면서 마님처럼 살 수 있다더니 뭐. 아이고 참.
3: 아유, 뭐 나라고 이럴 줄 알았단가. 아, 후딱이라서 배싹 버는 대로 고향 가보자고. 미안해요 여보.
6: 고향 논밭이 천국이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왜 콩깍지가 껴서는 얘?
5: 어? 조용해요. 감독과 나요.
1: 자꾸 잡담 소리 들리지? 왜 여기 타닥타닥 모여있어? 얼른 안으로 터져!
0: 감독관이 휘두르는 채찍 소리에 모두들 얼어붙는다. 그가 지나가서야 그들은 다시 투덜거린다.
5: 야자수 그늘 안에 노래한다더니 이 땡볕에 퍽이나 노래하겠다.
6: 노래? 아이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게.
3: 마누라, 오늘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실게요. 당신 목까지 내가 다 할 텐께 조금씩만요.
0: 한 가족이 꿈꿨던 달콤함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 컸다. 그렇게 모든 현실이 계획과 멀어지자 누구는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흙과 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6: 지금 기도가 나오요? 시방 신문 글자 믿고 요 남양호자 했을 때 내가 기를 쓰고 말렸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런 꼴 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지.
4: 우리 엄마 폭상 늙은 것 봐.
3: 아니, 나도 몰랐지. 이왕 와버렸는데 그럼 어쩌겠는가. 살아야지.
6: 살아야 한다고? 어? 이 꼴이 사는 거요? 차라리 죽더라도 고향 땅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여기서 짐승처럼 일만 하다 죽는 건 난 못 참겠어.
3: 아이,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 기도를 해야지.
7: 일본 말도 좀 할 줄 알고 하면 농장주한테 가서 좀 쇼부도 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일본군 말도 다 알아듣는 척하더니 지금은 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해요?
5: 하, 참네. 말 다 했어요? 걱정 마시죠. 이래봬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딱히 해서 어째요? 형님들 따라붙어 왔는데 억울하다 한마디도 못하고.
7: 하, 따라붙다니. 난 우리 가족들 지키러 같이 온 거야. 너처럼 허황된 꿈에 홀려서 온 게 아니라고.
5: 허황된 꿈? 그래요. 나보다 좀에 더 낫다고 합시다. 근데요, 어쨌든 똑같이 땀 뻘뻘 흘리며 땅 파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7: 야, 너 말 다 했어?
5: 아니, 아직 남았어. 그거 일하는 거 좀 힘들다고 투덜대기나 하고 틈만 나면 감독관한테 가서 아부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왜 그래요? 손이 피!
7: 아, 살짝 베인 것 같아.
5: 야, 여기야!

0: 비명 소리에 감독관이 달려온다. 하지만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쥔 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채찍질과 매질이었다.
1: 제발 치료를 좀 받게 해.
2: 아이고 어쩌스까. 아이고 이거 많이 다친 것 같은데.
3: 엄마 어쩐디요. 삼촌 죽겄어라.
2: 어떡해.
0: 모두가 두려워 숨죽이는 가운데 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선다.
4: 그만하시오. 우리 동상이 피 흘리지 않소. 안 보여요?
0: 감독관은 잠시 매질을 멈추고 매서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본다.
4: 아예 때려 죽일 참이요?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불면 아니 무슨 소용이 있단가? 아 우리가 노예요? 아님 우리는 엄연히 고용된 사람들이잖소. 일하다 다치면 치료받고 다시 일해버리면 되지. 내 말이 틀렸소? 암만 생각해도 당신들은 말이오 우리를 지금 노예로 보는 거지.
1: 아이고.
0: 화난 감독관은 아버지를 향해 긴 칼을 뽑는다.
2: 아이고 여보 이러다 다 죽어볼지. 여보 그냥 가만히 있어요.
3: 아이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요.
5: 그러지 마요. 나 무섭단게요. 잘못했다고 해불고 그냥 엎드려 불어요. 제발요.
4: 우린 노예가 아니라고요. 당신처럼 똑같이 시뻘건 피 흐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목숨이단게.
6: 아저씨 그만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7: 형님 나 때문에 그러지 마요. 그냥 내가 죽지.
4: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도 다 보고 계시단게. 그려 자네 생각이 맞으면 그려 어디 맘대로 한번 해보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문 이 억울함 다 말해버릴 테니께.
0: 칼끝이 높이 들려 태양빛에 번쩍이던 그 찰나 그들의 머리 위로 낮은 굉음이 들려온다. 바로 미군의 전투기 편대 소리였다.
6: 공습이야! 미군 공습! 모두 숨어요! 빨리요!
1: 형님! 얼른 뛰어요! 얼른요!
0: 놀란 일본군 병사들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닌다. 그 모습을 보자 감독관도 칼을 걷어들이고 일본군에게로 달려간다.
2: 아이고 여보 살았어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요. 감사해 불어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 불어요.
4: 아 뭐요. 일단 얼른 피하게 얼른.
3: 아버지 나 진짜 아버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7: 형님 진짜 왜 그러셨어요.
0: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하늘에서 들려온 굉음이 그를 살려냈다. 그의 가족들은 알았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칼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아내와 딸 그리고 삼촌이 함께 무릎을 꿇는다.
7: 주님 내가 그동안 입으로만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요. 어제 형님 덕분에 그리고 주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늘 뒷걸음질을 치고 숨기만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이제 좀 달라진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8: 저는 늘 원망만 했지라. 제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셔.
3: 감사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0: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보내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아브라함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7화 예배하는 자 출연 유춘희, 임황건, 최웅, 이은영,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려는 결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어원은 앞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우선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말은 우선권이 아닌 것들이 우선권의 자리에 가 있다는 말과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권은 그 다른 것들보다 특별한 것을 우선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특별한 것은 언제나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장 첫 번째에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에 비해 모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우선순위 할 때 그 first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루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첫째로 그리고 처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 그 시간의 첫 번째로, 처음으로, 내게 허락되어진 지금의 그 장소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내게 위임되어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첫 번째로, 최초로, 그리고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장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들, 내 이념을 기초로 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은 철저히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우리의 세계관과는 다르잖아요. 가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줘라.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가치 철학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과 존중하는 일과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그 식이 적용되어지고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들지 않고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뭔가 포장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일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지인이요, 저 인간이 교회 가면 나도 교회 안 가,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넣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계획입니다. 맞죠? 내 인생의 계획들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소망들, 필요에 대해서요, 우선권

부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요 순간만큼은 이해해 주세요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뇌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약간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첫 번째 뭐 쉬엄쉬엄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래? 그래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숨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연약함 속에 뒤에 숨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우선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고 원하는 경력을 쌓기를 원하고 선택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제 소망 기도를 하는데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기도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신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기도의 문제,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행함의 문제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 100점짜리라면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80이 돼서 예수 믿거들라 그때 결혼해도 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우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보다 내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 위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또 저것도 할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오히려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했다면 많은 경우 한 가족이 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큰 키, 나는 생머리가 좋아. 외모를 우선시하고 결혼한다면 충분히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선택한 많은 길들은 번뇌와 실망과 좌절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와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선시 될 때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계획의 첫 번째로 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들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살아온 경륜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결정할 때 우리의 소유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둡니다. 여러분, 정말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소유

치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보이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요. 1년, 2년 지나면요. 그러려니 합니다. 익숙하면은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것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라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소유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도를 합니다. 꼭 예외 조항을 둡니다. 이거 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붙기 시작할 때, 외적인 예외적인 조항이 붙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과 협상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마세요. 절대로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반응부터 하세요. 순종이 답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왜? 라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라는 이유일 수도 있고, 나는 너가 더 큰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더 키우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적어도요, 15%가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15%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2350구절이 물질에 관한 설교입니다.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비중을 여기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이요, 물질에 관한 것임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우선순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사실 나 자신인데요,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장악하는 게 뭐냐면요, 물질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앞에 끼어들기를 하는 한 차가 소형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제가 끼어들어? 위험하려고? 우리가 지나가면 넘어지지 않을까? 이랬거든요. 주원이가 하는 말, 이상경 목사 만물이즘에 빠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말이라 따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관한 설교할 때면 저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설교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물질에 관한 설교를 이 아침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설교자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다면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네? 라고 치부할 분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실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헌금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물질에 관한 설교에 거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언제나 흥분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앞마당에 싸우고 있는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제가 돌을 집어서 그 무리를 향해서 탁 던졌는데 깨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갱 소리가 누구한테 나죠? 돌 맞은 개한테요. 너무 비참한 설교라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물질에 관한 설교가 말씀이 15%가 있고요,

2359절에 물질에 관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럼 목사가 그걸 요리조리 피해 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질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분들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는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원인이라고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반드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원인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여쭙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그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이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경기가 작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이 헌신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뭉글뭉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게 될 때,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함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다른 사항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원만한 가족관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 다른 사항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도 물론 고려해야 될 대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직업이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들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다른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즐기세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결과는 먹되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일정과 계획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계획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는 우선순위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열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좀 주의 깊게 고려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에 바람과 갈망,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이 열정에 관해서 예수님은 경건한 열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은 명예,

0: 부 그리고 성공을 향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가족들에게 사실 피해를 주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바보처럼 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께 조금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분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성도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예수님이셨어요. 교회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나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정을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나 충동 그리고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자극제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강한 열정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만드는 그런 열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 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0: 예수께서는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썩어져 없어질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보물, 하늘의 보물에 관한 비밀이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 행복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재물, 소유물, 직위, 채권, 증권, 계약서들, 집, 땅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남용하도록 그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0: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허비합니다. 소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은요, 썩지 않을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었을 때 나는 그것들을 잃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을 때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1: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좋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0: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복, 음식적인 것, 즉 세상적 필요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 필요들은 실제로 가만히 두고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을, 염려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아닌가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요, 그것에 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즉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 삶의 재료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에 이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것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니즈를 채우시고 길을 내시고 강에 강을 갈라 길을 내시고 마른 가지에 싹이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후 3시 됐습니다. 극동방송 오후 3시 바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깨라 극동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귀한 그 한 영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 곧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보물 퀴즈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요. 샵 1069번 이쪽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문자 정답을 퀴즈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축제입니다. 축제. 보물 퀴즈 축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이 정답을 맞추시면요, 정답 문자 보내실 때 나는 무교다, 나는 방학이다,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셔야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찾고 다닙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어디 숨었을까 이러면서.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를 외쳐주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 화통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본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꽁트를 지금부터 실시할 텐데, 목사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0: 될까요?
1: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1: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1: 예.
0: 짧은 거 50원, 긴거는 100원이 탈합니다.
1: 아, 좀 투자 좀 하셔야 그냥 50원.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됩니다.
1: 아, 이 정도는요.
0: 아, 근데 이 정도 투자하기 어렵다.
1: 50원 안 주셔서 길거리에도 안 주셔요.
0: 그러니까
1: 좀.
0: 이 정도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 어플은 공짜.
1: 어플 있어요.
0: 공짜. 그거는 공짜.
1: 무료, 무료.
0: 예, 예. 무료입니다. 예. 무료. 자, 극동 방송 우리 어플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들려지더라고요.
0: 예? 외국에서도 들립니다.
1: 외국에서 들려.
0: 와이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지 와 목소리에 힘 있고 우아하고 톡톡 뛰어나서
2: 저를 말씀하시나요?
0: 그러니까 성우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할게요.
0: 집사님은 성우나 마찬가지예요.
1: 아 성우 마찬 성우
0: 연기자 연기자
1: 연기자 예. 예.
0: 보물 퀴즈 기대하면서 참여한다고.
1: 예.
0: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꽁트.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1: 예.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 꽁트예요, 모세 꽁트.
1: 예.
0: 모세의 주인공은 오늘 고현 집사님이 맞고요.
1: 예.
0: 와, 모세가 오늘 상담을 받네요.
1: 예.
0: 상담사는 우리 목사님께서.
1: 예.
0: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1: 괜찮아.
0: 역할이 그렇다고.
1: 아,
0: 감히 제가 어떻게.
1: 예.
0: 하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상담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꽁트 끝까지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1: 예.
0: 거기다가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고 감동받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1: 예,
0: 이거 퀴즈 내려고 꽁트 하는 거예요. 퀴즈 내려고. 끝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탁 튀어드리는 새끼라 마음치유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전자분은 광해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계신 80세 모세 씨입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1: 선생님, 저 사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최근에 제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0: 어떤 기회길래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1: 아니 글쎄, 호랩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기 딸기나무에 불이 화르륵 붙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2: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1: 소름, 아니 신발까지 벗으라니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 오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0: 아, 심리학에서는 그걸 거대 목표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세 씨, 정확히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신 건가요?
1: 저 아시잖아요. 저 오랜 야생 생활 때문에 언어 기능이 저하됐다니까요. 파라오 앞에 섰다가 제가
3: 파라왕님, 저기 백성 좀 내주세요
1: 하고 버벅거리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전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세요.
0: 모세 씨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가면 증후군을 겪고 계시네요. 이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2: 모세야,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마.
1: 하나님, 제 불안도가 여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형 아론 아시죠? 그 형은 웅변학원 출신이라 입만 열면 유재석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0: 아론 형도 제 동반자로 붙여주시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겠습니다.
1: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주변의 안전지원군을 요청하는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1 협상 수락하셨나요?
0: 네.
2: 허허, 그래,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 제발 좀 가라. 모세야, 내가 완벽한 사람 찾았으면 너를 안 불렀다. 스펙은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 일하는 거란다. 아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붙여주마. 모세야.
3: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모세 씨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을 붙였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이 대본에 나왔는데.
2: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
1: 예, 예.
2: 잘 듣다 보면 정답이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1: 이미 가르쳐 줬는데.
2: 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우리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1: 예.
2: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1: 예.
2: 첫 번째 주관식이니까. 네. 근데 다들
3: 엄청 보내셨네요.
2: 좀 아실
3: 네.
1: 이미 다 보내셨어요.
3: 예.
1: 와.
2: 자, 나무입니다. 나무.
1: 예.
2: 나무. 시내산 땡입니다.
1: 예, 시내산 땡. 아름도 땡.
2: 땡이에요. 땡.
1: 아, 모세도 땡.
2: 땡.
1: 예.
2: 자, 우리 모세.
1: 예.
2: 모세 고현 집사님이었고.
1: 와.
2: 상담가 오늘 목소리 좀 멋지신데?
1: 아, 제가 상담도 해요. 어떻게?
2: 그러니까.
1: 예.
2: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 정답 옆에다가
1: 예.
3: 네.
2: 나 지금 방학이다.
1: 예.
2: 무교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꼭 좀 써주십시오.
1: 한 줄로 쭉 그냥 써주세요.
2: 한 문자로
1: 예.
2: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1: 예.
2: 이 무더위에 좋은 선물
3: 우와.
2: 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들도 있고요.
1: 시원해 아주 시원해.
2: 영양가 높은
1: 영양가도 높아 막
2: 자,
1: 팍팍 자라기
2: 탁탁 먹고 교회 가라고 교회 예, 가시라고
1: 탁탁 튀어 그냥
2: 자 그분들
1: 예.
2: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꼭 좀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1: 예, 예.
2: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드립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2: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꽁트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더운 날씨 싹 날아간대요. 연기 너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여 우리 이런 것만 보여.
3: 이런 최선을 것만. 다할게요.
2: 그러니까,
3: 네.
2: 너무 재밌다고. 자 너무 재밌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와야 되는데
1: 예.
2: 모세야 가라 했잖아요.
1: 예, 가라.
2: 가라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하면서
3: 네.
2: 자 잠시 뒤에 올게요.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0: 가라 가라
1: 너무 좋네요. 네,
2: 미션 네. 원정대 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방금 방학생을 찾았어요.
3: 예.
2: 방학생을 찾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3: 예.
2: 아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분은 일단은 발표합니다.
3: 예.
2: 선물 아주 빠르게 주신 이드로 땡입니다. 오늘 이드로 땡.
3: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아니에요.
2: 이드로 땡.
3: 아론도 아니에요. 아론도 아니에요.
2: 네. 아론도 땡이고. 아,
3: 신발도 아니고.
2: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신발이 나왔어요. 예. 자, 호랩산도
3: 뱀도 아니고.
2: 땡입니다.
3: 예.
2: 호랩산도입니다.
3: 예.
2: 자, 아주 빠르게 보내신 5223번님.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3번님.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있지? 예. 523번님이 아까 있었는데
3: 예.
2: 아주 빠르게 보낸 분이에요.
3: 예.
1: 네.
2: 그 다음에 9676.
3: 9676 축하합니다.
2: 아, 여기 있습니다. 9676.
3: 예, 예.
2: 9676 아주 빠르게 예. 보내셨습니다.
3: 예.
2: 그 다음에 0622번님. 0622번님도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3: 예.
2: 통일전망대를 지금 향하고 있대요.
3: 와, 휴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2: 휴가 기간이라 예. 그러면서도 새끼라를 듣고
1: 대단하시네요.
2: 있고
1: 예.
2: 언제나 새끼라 화이팅 하면서
3: 예.
2: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3: 공격이 예.
2: 자 저쪽 예. 뒤로 가가지고 예. 아 뒤로 가기 전에 와 3239번님
3: 예,
1: 3239번님
2: 사랑부 네. 연경입니다.
3: 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3: 네. 그런가요?
2: 맞죠?
1: 네. 네.
2: 우리 현 선생님 화이팅 했어요. 현 선생님. 현 선생님이 누구야? 현 선생님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야? 고현 선생님이 누구신 선생님 팬이구나. 선생님 팬, 선생님 팬이구나. 그래요. 3239번이.
1: 정답 너무 잘 맞췄어요.
2: 정답도 맞췄어요. 네. 우리 지금 사랑부 아이가 보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아이 맞나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자, 맞습니다.
2: 뭐 알다시피 네. 사심 있는 선정.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야지. 저쪽 뒤로 가가지고
3: 예.
2: 200번을 좀 넘어서 6004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자, 오늘 우리 꽁트가 예. 모세가 심리 상담가한테 예. 상담받는 거였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딱 깔고 분위기 있게 상담가로 변신을 하셨고
3: 제 무기가 좀 나갔어요.
2: 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모세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3: 예.
2: 하나님도 살짝 나오고
3: 예.
2: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3: 예.
2: 불은 붙었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
3: 예.
2: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3: 예, 맞아.
2: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3: 나와요.
2: 나오고 예. 아직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 가서 보셨나요?
3: 봤어요. 딸기나 봤어.
2: 봤구나. 봤어. 그게 보기로 보기가 이제 1번이야. 1번.
1: 1번.
2: 1번. 자, 보기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3: 예, 예.
2: 1번이 금방 그거야.
3: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 지금 떨고 있구나.
3: 예, 떨고 있어.
1: 떨었어. 2번.
3: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 나무.
2: 그렇습니다.
3: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빠져 나무.
2: 네.
3: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2: 자, 1번 떨기나무, 2번 몽둥이나무, 3번 놀라 자빠져나무, 4번 뽕나무.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성경에 나온 네, 나무고.
3: 벌써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2: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입니까?
3: 예, 현존하다고 예. 보여주는 나무니까.
2: 그럽니까? 뭐. 예.
3: 예.
2: 예. 예. 현존하는 나무. 예. 자. 예. 재밌죠? 목사님 지금 떨고 있네요.
3: 떨었어.
2: 오늘 떨고 계십니다.
1: 자. 우리 셋 다 모두 떤 것 예. 같은데요.
2: 자. 방학생과 무교생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1: 네.
2: 이래도 정답을 안

0: 보내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방학생, 무교생, 교회를 예. 내가 쉬고 있다. 예. 학교 방학 말고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예. 하시는 분들 예. 정답 맞춰주시면서 정답 옆에다가 저는 방학생입니다. 아니면 뭐 방학,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무슨 나무 옆에 이제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예.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예.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은 전화 연결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하기 전에 찬양을 예.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나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예. 여러분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1: 예.
0: 가라 모세 또 이런 곡 또 있습니다. 와. 듣고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0: 참석헌 가라 모세. 자, 이렇게 오늘 꽁트가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예. 모세한테 가!
1: 가!
0: 가버려! 가. 예.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장소가 바로 예. 장소가 있었던 그 나무,
1: 나무 이름.
0: 장소에서 그 나무 예.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
1: 예.
0: 보기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목사님.
1: 예. 1번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나무.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란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몽둥이나무, 놀라 자빠져 나무, 뽕나무 중에서 정답 샵 1069 오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시면 되고 그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1: 선물을
0: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무교 방학생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1: 전화 통화하면 예, 고를 수 있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물 총.

0: 거 고를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그러면 이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떨기나무.
1: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오늘 좀 쉬웠을 수도 있고.
0: 어, 오, 정답자. 예,
1: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답도 알려주셨고. 예. 아주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2: 그러니까.
1: 보기 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학생 무교생들을 네. 우리가
2: 방학생
1: 받는 거니까.
2: 만날 예. 수 있다면 연결만 된다면.
1: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떨기나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와, 세 분 모두 성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꽁트 듣다 보니 더위가 확 물러간다.
2: 근데 네. 이 사연도 있네요. 네. 그 셀프 세차장에서 알바생인데요.
1: 네네.
2: 방송을 크게 틀고 신나게 일합니다. 와. 고객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좋다고 계속 물어봐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충성성. 대단하네요. 네.
1: 셀프 세차장에서 네. 새끼라가 나온다. 오.
2: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1: 그러니까. 뭐가 막 가라, 가라, 막 이러고 막.
2: 네.
1: 이게 무슨 방송인가. 와, 이 알바생 대단합니다.
0: 아, 이 선물 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1: 선물 예. 드려야죠.
0: 예. 우리. 8738님.
1: 8738번님.
0: 예, 예. 아유.
1: 근데 뭐. 복학이라고 했지만은 교회 복학은 아니겠죠?
0: 아, 이 교회 복학은 아니고 아마 네,
1: 그것도 아마 알려주세요.
2: 네,
1: 교회 잘 다니시는
2: 거니까.
1: 알바생 맞죠?
0: 네, 충성하는 것 보니까 뭐 네. 군인 전역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1: 예, 작년 11월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떨기나무를 봤대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예, 그렇구나.
0: 예.
1: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학생들이 있거든요.
0: 예.
1: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자, 어떤 방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0: 예
1: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0: 3071번님 3071번님 정답 맞추셨 떨기나무 맞추셨어요.
1: 이분은 예. 이제 어플로 들으시다가 어플로 예. 보내신 분인데 더위를 이기고 교회로 갈 수 있기를. 혹시 더워서 방학인가?
0: 아, 그런가? 그러니까.
2: 여름 방학?
0: 그럼 떨고 자, 있어야 되는데.
1: 3071번님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새끼라 김인수피입니다.
3: 네. 네, 네.
1: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 운전 아니시죠?
3: 네. 네, 괜찮습니다.
1: 많이 덥죠?
3: 네.
1: 어떻게 지금 어디서 더위를 지금 맞고 계세요?
3: 네.
1: 어디서?
3: 집에서요.
1: 집에서?
0: 어느 지역?
1: 어느 지역, 그러면?
3: 아, 여기. 고양시 쪽이에요.
1: 고양시에서.
3: 경기도 고양시.
1: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습니까?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3: 두 개 다
1: 틀고 있군요. 네. 집이 많이 덥구나.
3: 네.
1: 자,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어떻게 더위 때문에 방학입니까?
3: 아, 네. 더위 플러스 예. 약간의 침체된 예. 신앙.
1: 침체된 신앙. 그렇군요.
3: 네네.
1: 몇 년
3: 네.
1: 방학이세요, 지금?
3: 아, 약간 한쪽 발은 교회고 한쪽 발은
1: 한쪽 발은 저기 네, 침체 늪
3: 있는 거.
1: 네. 네.
0: 아, 그렇죠. 한쪽 발은 예배당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1: 아, 그래. 네, 아, 좋네요.
3: 네, 네.
1: 그래서 뭐 이게 뭐 몇 년 정도는 아닌가 봐요? 네?
3: 네. 몇 년에 조금 시간이 있었었는데
1: 예.
3: 네, 네. 그래도 그 줄은 하나님이 못 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1: 그는 그러니까 한 발은 지금 놓고 있는 이렇게 애매한
0: 한 발은
1: 방학생.
0: 한 발은 교회당.
1: 예. 네, 애매한 네, 방학생이군요.
3: 네, 네.
1: 아무튼 근데 애매한 걸 별로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0: 그렇지.
3: 네.
1: 화끈하게 두 발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3: 네, 네.
1: 알죠? 자,
3: 네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3: 뭐가 있었죠, 선물?
1: 아, 자, 불러볼게요.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나요, 이 방송?
3: 시간이 지금 한 10분?
1: 아니, 언제부터?
0: 극동방송 언제부터?
1: 네,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냐고.
3: 아, 극동방송은 계속 들었었어요.
1: 자, 계속 언제부터인지 넘어가 넘어가요.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

0: 참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 해서 연어,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1: 주얼리요.
0: 주얼리. 야. 아니, 주얼리 원래 알고 있었죠.
1: 알겠습니다.
0: 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훈련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주얼리 하고요. 네. 자 이제 네, 두 발 다 네. 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1: 예? 네.
0: 예? 알겠죠? 자 우리 목사님과 네, 함께
1: 알겠습니다.
0: 결단의 네. 기도 지금 한번 드리시면서 결단하시고 원래 단.
1: 예? 우울증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데
0: 네, 네.
1: 네, 그 기도도 같이
0: 아 우울증도 지금 겪고 계시고
2: 누가 네. 누가
1: 김리엘입니다.
0: 아 본인이
1: 네네
0: 아, 본인이 그렇다고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용기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자, 이렇게 결단의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죠?
1: 네.
0: 이번 주에 이제 꼭 교회 이번 주부터 이제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고생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3071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0: 자, 이번에
2: 0133번. 예. 0133. 방학이시고 떨기나무 맞춰주셨고
0: 그렇습니다.
2: 문자도 주시고
0: 아주 딱 정답처럼
2: 예.
3: 네.
0: 떨기나무 옆에 딱 방학,
2: 방학.
0: 정확하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4: 여보세요?
0: 운전 중이시죠?
4: 아 예.
0: 잠깐 정차 가능할까요?
4: 예 잠시만요.
0: 예.
2: 예.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2: 예. 예 깜빡이 켰어요.
0: 그냥 여보세요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운전하는지. 예. 운전하시는지
2: 아,
0: 집이신지 일터인지 예. 자 우리 0133번님 운전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정차하면 자 어떤 네, 분이신지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네. 지금 운전하고 계셨어요?
4: 아, 충남 공주예요.
0: 공주.
4: 예, 예.
0: 자 공주
2: 예.
0: 몇 년 방학이십니까?
4: 방학이라기보다는 한 달 보름?
0: 한 달 보름 어떻게 더워서요? 아니면은 뭐?
4: 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 그 부분들로 인해서
0: 네네
4: 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0: 아 그렇구나.
4: 근데 한 달 보름이지만
0: 네네
4: 10년 이상의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긴 기간처럼 느껴지는 네. 아픔으로. 자,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0133번님은 방송 끝나고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심리 상담가로 오늘 꽁트를 하셨거든요.
4: 네.
0: 끝나고도 그렇게 변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 분명히 이게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연결이 됐는데

0: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0133번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이미 계신데
0: 예.
2: 자꾸 우리 얼굴을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계속 이 방송을 매일 듣거든요.
0: 예. 그렇군요.
1: 저도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0: 그럼요.
2: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옆에
0: 하나님께서 오늘 네. 딱 0133번님을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셨고
2: 그렇죠.
0: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2: 예.
0: 저희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0133번님이 7월 28일 두 번째 통화로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2: 예.
0: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선물 아시겠죠? 예.
1: 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1: 주얼리 잘
0: 주얼리. 주얼리. 자 오늘 주얼리 잘 되네요.
2: 빨리 나주 그냥 주얼리. 자, 예.
0: 어떻게 주얼리를 지금 선물?
1: 예.
0: 아 그러면은
2: 그렇죠,
0: 용기
2: 그렇죠.
0: 있게 잘 고르셨고 본인 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거 또 하나 골라 보세요.
2: 와 오늘 국간 연애요.
0: 아 열어야죠.
2: 아 국간 예. 열었어.
0: 자 하나 더.
1: 곱창 전골.
0: 소곱창.
2: 예, 아유, 그거 드시면서.
0: 애청자시구나, 애청자야. 딱 고를 줄 아시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네. 하시죠. 기도.
2: 네.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0: 아멘. 아멘. 자 우리 0133번님 오늘 용기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충남 공주에서 네. 운전하시다가 딱 정차하고 귀한 통화를 했는데요.
3: 네.
0: 예, 꼭 힘내시고 꼭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해봐야죠. 빨리. 시간이.
2: 예.
0: 자.
2: 예, 9914번님. 예, 9914번님 지금 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화 받아주십시오.
0: 자, 9914번님 신호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이에요.
2: 그러군요.
0: 아까 그래. 공주 그분도 처음 보내셨고
2: 네. 예.
0: 안 보내다가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방학이라고 밝혀주시는 분인데
2: 예.
0: 자, 1번 정답 떨기나무 맞춰주신 9914번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번 더.
2: 예 문자 예, 일반 전화입니다. 이 일반 전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전기가 있어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9914번.
0: 네, 9914번님 꼭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못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대부분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 보면요. 아 그때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2: 예,
0: 뭐
2: 예.
0: 이런 경우가 많아요.
2: 예.
0: 안타깝습니다.
2: 받으셔도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예.
0: 오후 3시 때는 모르는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3: 그렇죠.
2: 예. 오후 3시는 그냥.
3: 네.
2: 예.
0: 자 이분 아 이분 맞네요.
3: 네.
2: 예.
3: 8910님. 네.
0: 8910.
3: 네.

0: 8910.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0: 방학 중 맞으시죠?
1: 네.
0: 교회 방학.
1: 네네.
0: 어디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1: 회사요.
0: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1: 네.

0: 학교 방학으로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그건 아니잖아요.
1: 그런데
0: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 교회를 쉬셨는지.
1: 아.
0: 쉬고 있는지.
1: 예, 예. 2년 됐습니다.
0: 2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2: 예.
1: 예.
0: 교회를 지금 2년.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지금 2년 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1: 근데 지금 제 통화가.
0: 통화가?
1: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올해는 어려워요?
2: 뭐 몇 분, 네. 한 2분, 네, 네. 2분만 그러니까 시간만 주시죠.
0: 잠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저 복도나 홀로 나오면 안 돼요?
1: 예.
0: 네. 예?
2: 네? 조금만, 조금만.
0: 예, 네, 예. 네. 잠깐 나온,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어가지고, 아시죠? 방송 중에 전화한 거?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 상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2: 네.
0: 예.
2: 네.
0: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2: 그럼요.
3: 그렇죠.
2: 예, 그럼요.
0: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오세요. 예.
2: 예,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고.
3: 그렇죠.
2: 만져주시는 것이고.
0: 8910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예. 자, 나왔어요?
2: 예.
0: 하, 기가 막힌 생방송입니다.
1: 잠시만요.
0: 기가 막힌. 예. 정직하지 중요한... 못한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예. 자, 나왔습니까?
1: 아, 예.
0: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2: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0: 그러니까 나왔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선물 우리 고르자고요.
2: 그렇죠.
0: 혹시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1: 네?
0: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이 방송?
1: 아니, 네. 근데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0: 어. 예. 그 사람이 알려 줘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네네.
0: 아,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시겠구나. 선물 때문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소곱창 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와, 좋아할 만한 것 많이 있다. 여기서 어떤 거요?
1: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2: 예, 유산균. 예.
0: 건강 생각하시는. 자, 우리 8910번님 하나님께서 네. 오늘 선택하셨고 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통화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8910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네요.
1: 감사합니다.
2: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아 이분이.
0: 예, 예, 예.
2: 상상도 못하는 시간들 지금 내셔가지고
0: 네.
2: 하나님께 만져주심을 아시는 것 같거든요.
0: 아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극동방송 애청자하고 분명히 891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실 겁니다. 문자 보내라고 했겠죠? 옆에서?
1: 네네. 같이 보내달라고.
0: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그분 선물은 뭐 드릴까요?
1: 네?
2: 그분 선물.
0: 그러면 그분 선물. 예?
1: 똑같은 걸로.
0: 예.
1: 예.
0: 이따 혹시 모르니까 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청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자, 우리 8910번님, 2년 잠깐 텀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부르시네요.
1: 네.
0: 다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이제요. 예.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3: 아멘.
0: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910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 2년 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구지

0: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1: 예.
0: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네. 출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 예.
0: 오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친구가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화장실 또 이렇게 막 끌어냈는데 그것도 아, 수용해 뭐, 주셔서
1: 빨리 들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화장실 끝날 때 됐네 이제. 아유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8910번님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기가 막힌 타이밍.
0: 아, 죄송한데 네. 별걸 다 시키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 돼 가지고
2: 아, 이런 참.
0: 사연도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네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지요. 예, 막 전도 요청도 있고요. 아, 꽃다발 잘 받았다고.
2: 예.
0: 이분은 이제 방학 끝낸 분이거든요.
2: 예, 예.
0: 이런 분도, 예.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랑 듣고 있다고.
2: 와.
0: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그러니요.
0: 엄마랑 왔다 갔다가.
2: 새끼란 말, 이 송을 다 외우더라고요.
0: 로고송을 좋아하더라고요.
2: 다 외워요. 와.
0: 야, 예. 예. 참. 남편 발령으로 제주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2: 예.
0: 낯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극동방송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와 오늘 보니까 무교가 있었네.
2: 예, 무교 있었네요.
0: 자 무교나 방학생들 우리가 전화
2: 네.
0: 못한 분들 있거든요.
2: 예.
0: 끝나고 저희가 다 전화 드리고
2: 예.
0: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네. 예.
0: 오늘 참 또 재밌는 또 꽁트를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2: 예.
0: 재밌게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다고
2: 팬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계속 나와야 되는데
0: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 예.
0: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전화 드릴 때 또 계속 영혼 구원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했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의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상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의지도 심각하게 타락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코 우리의 자유의지에만 맡겨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말년에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인구조사는 국가의 가장 기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최고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지 말도록 간청합니다. 왜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막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단순한 정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그 숫자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면 가구 수, 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명령한 인구 조사는 그런 조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했습니다. 칼을 빼는 자는 바로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함께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압은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전쟁을 이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지 않게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다윗은 이러한 군사력이 주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압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고 신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압이 간파하고 요압은 그래서 인구조사를 만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까? 아니죠. 신앙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돈에서 안정감을 더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니까 확실한 의지는 역시 돈이다. 돈이 많이 있는 이것이야말로 내 의지가 되고 위기 상황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함이 느껴지고 내 스스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은 약해지고 결국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보를 여러분이 처음 받았을 때 뭐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뭐 작년하고 똑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딱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주보에서 예배 참석한 숫자를 뺀 것입니다. 주보에 성도의 숫자를 넣었을 때 매주일 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거구나. 교만함이 있더라고. 많은 빈자리가 생기면 내가 목회를 영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패배감이 또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패배감을 동시에 주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숫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에서 그 숫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 숫자에서 울고 웃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도감과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것에서 뭔가

뭔가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방치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결단코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방치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가 되고요, 형식에 불과하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불신앙의 동기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간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결정들,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후회하는 것으로 넘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회개 후에 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 받으셨다면 왜 이 재앙을 다윗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을 계수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백성을 계수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데서도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그 다윗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앙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죄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되죠. 죄에 무감각해지면 회개가 사라지죠. 회개가 사라진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 깨어있는 양심이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이 깨어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처럼 누구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행동이 그의 양심을 때렸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할 때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잘못을 범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의 회개는 정말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단절되고 깨어지고 아무런 교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실지언정 다윗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다윗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들이십니다. 죄를 범한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놀라운 전개와 발전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했고 하나님도 그 회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가 죄의 결과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원리입니다. 만약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까지도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용서하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행하거나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자신이 범한 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참 다윗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건실히 징계를 이어가십니다. 바스베가 낳은 아이도 죽었지만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압살롬은 그에 대한 복수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궁에서 내쫓고 아버지 다윗이 궁에 남긴 궁녀들을 욕보였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던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근실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에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과연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세바가 받은 상처를 그 자신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죄를 직면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공의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잊어버렸겠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자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낮추셨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0: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다시 한번 보이지 아니하시나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간이 지났다고 달라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라면 내 행복을 깨뜨리는 모든 사람, 내 행복을 깨뜨리는 모든 상황이 원수가 되고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목적이 되면 모든 고난, 모든 갈등,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조차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거룩이 목적이 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원망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을 깨뜨리는 원수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입니까? 다윗에게 재앙의 자리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결국 제단이 쌓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고 관점을 바꾸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쌤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지난주 친한 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해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즘 따라 이제는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늦은 나이라 만남이 쉽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사람마다 각자의 때가 다르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격려하며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내 그의 교회 안산 시르밥 청나라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9일 11시 강원, 춘천, 속초 평지, 고성 평지, 양양 평지, 경기, 고향, 남양주, 평택, 하남, 경남, 거제, 부산,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제주, 제주시 북부, 충남, 청양, 충북, 청주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8일 16시 경남, 김해, 밀양, 합천중부, 전남, 광양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참 다름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 일이 꼬이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코리아 남성 합창단이 찬송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 FM 진행의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를 안 하고는 인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뜨거운 공기가 훅 밀려오고 햇볕 아래 몇 분만 걸어도 금세 땀이 흐르곤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서로에게 밥 먹었니? 하는 인사보다 물은 좀 잘 챙겨 먹고 있니? 더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더 자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 참 따뜻한 인사인 것 같지 않나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이 한마디 안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를 들으면 덥다가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짜증이 나다가도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게 되죠. 어쩌면 더위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서로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는 게 아닐까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쉬운 때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더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시원한 찬양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28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로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더위, 이 날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진짜 덥죠. 예. 기온이 이 기상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오늘 창원 지역 최고 기온이 37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고 밀양 지역은 39.9도였나요? 주말에 그렇게 더웠다고 하는데 아, 참 이 더위가 우리를 지치기도 하지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자면 끝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속에서도 감사함을 하나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충전으로 받고 있습니다. 찌릿찌릿 충전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 두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원래는 데일리 미션을 내드릴 시간인데 오늘은 데일리 미션 대신 우리가 좀 너무 덥고 또 이제 수련회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일리 미션 대신해서 우리 2부에서는 수련회 특집, 수련회 프로젝트로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날은 덥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수련회 찬양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래전 찬양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선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추억의 찬양들도 있고 또 요즘 우리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들도 선곡을 했으니까요. 2부에서 우리 수련회 특집,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찬양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어제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조수아 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보내신 문자들을 좀 살펴보자면 5765 우리 예니 자모님께서 우리 집 첫째 예서가 서울서 학교 다니다가 어제 집에 왔어요. 알바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가야 한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서울 생활일 텐데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참고로 창원 극동 23기 졸업생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마지막 이 방송 끝부분에 이제 지하철 타러 가야 해서 칭찬 메시지 띄워주시면 녹음해서 들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또 오늘이라도 좀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예서양이겠죠. 우리 서울서 학교 다니는 아, 익숙하지 않은 그 생활. 저도 서울 몇 번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 대단하다. 예,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 멋지게 서울 생활 잘 해주고 있는 우리 예서 학생. 네, 우리 학교 다니니까 예서 학생. 아, 너무너무 칭찬하고 너무너무 대견하고 우리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대견해 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서 우리 자랑스럽게 또 어깨 뿜뿜 하면서 학교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바까지 하신다니까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좀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또 이렇게 응원으로 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서 학생 힘내세요. 파이팅! 자, 그리고 우리 37

사삼님께서 머리 부상으로 파티마 병원 CT 촬영하고 헬스장 왔어요. 어? 자, 이 머리 부상으로 CT를 촬영하고 헬스장. 아, 이거 괜찮나요? 예. 오늘 상태 괜찮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제 보내신 문자인데 오늘도 괜찮으신지 꼭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 다쳐서 CT까지 찍으시면 쉬시기 마련인데 헬스장 가서 이 쇠질을 하다 보면 또 머리에 이제 압력이 막 올라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걱정과 함께 우리 3743님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6919님 영 크리에이트 크루, 예, 이거 어제 문제였죠. 영크크, 영크리에이트 크루 하시면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좋은 한글을 두고 왜 이렇게 줄이고 외래어를 쓰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또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도 참 우리말이 너무 예쁘고 저도 사실은 2세를 낳게 되면은 순 우리말 이름으로 짓고 싶거든요. 예. 우리말에 너무 예쁜 이름들이 많고 예쁜 말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띄워드립니다. 7476님 퇴근 시간이 바뀌어서 이 방송을 듣게 됐네요. 이야, 늘 차에서 내릴 때 시작해서 아쉬웠거든요.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참여, 우리 또 문자와 댓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 준비되고 있죠.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고 내용까지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어제 1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열려라 에바다. 옥탑방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우리 국립이들 국립합창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나가노라면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게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보다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책과 경책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질책과 경책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기대인가?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누구를 향하여 더 간절하게 쏟아져 들어가는가? 그걸 안다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펼쳐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하나하나가 주의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지면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천지가 다 뒤벅죽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 천지가 다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하게, 공허하게, 황폐하게 변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지금 온 천지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누구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라라고 맡겨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누가 이 세상을 기둥처럼 떠받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누가 책임을 지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 세상은 돌아간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진 거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지요. 저는 1996년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때 캐나다로 갔을 때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냐?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일본 사람이냐였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중국 사람이냐? 아니라고. 그럼 뭐냐? 어디서 왔냐? 코리안이라고 하면요, 그게 어디 있는 나라냐? 전혀 몰랐어요. 30년 전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상이 바뀌었죠. 딱 아시아권의 사람이 보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한국 사람이냐?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K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자그마한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K문화가 K팝으로 시작해가지고 K드라마, K영화, 거기에 덧붙여서 또 K푸드, 패션, 뷰티, 화장품 이런 것들까지도 세계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또 뭐도 또 이끌어가나요? K-방산도 또 한몫을 하죠. K-방산과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세계가 따라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가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겉모습은 한국인을 따라가려고,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너무도 애를 쓰면서 따라가는데 내면 세계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내면 세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바뀌질 않습니다. 껍질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면 껍질만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대로 이건 세계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걸 바꿔서요, 그리스도인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며 걸어갈 때요, 세상은 희망이 있고요,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야 세상은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요, 그것이 세계를 뒤바꾸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겉모습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바뀌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닮아갈 때 세상은 희망이 있고요, 세상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사야서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이시면요,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과 3절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껍질이죠. 껍질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며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 흩어진다고 얘기합니다. 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 중간에 들어있는 거 2절에 저것만 지켜내면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시스템만 그대로 든든히 서 있다면 이 세상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백성과 제사장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종교적인 체계만 갖추고 있으면, 종교적인 조직만 갖추고 있으면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 조직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직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야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 종교 속에요, 종교 조직 속에요, 우리의 모든 직분 체계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력 있게 고동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조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거든요. 조직이 잘 됐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내 말을 다 거역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회적인 계급 질서가 서 있으면 세상은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권력을 지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만 지어라, 그럼 세상 내가 바꿀 수 있다. 권력자들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저는 지금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어느 정권도 부동산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욕만 먹고 있는 중입니다. 권력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고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이라는 겁니다.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어떤 권력을 쥐고 있을지라도 사회 조직이 그것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사는 자와 파는 자, 시장 경제 체제가 똑바로 서 있으면 세상이 올바르게 굴러갈 것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받치는 기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도요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어도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받쳐줄지 모르겠지만 내면 세계는 절대 이뤄갈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 금융과 자본 시스템이 제대로 서 있으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종교 조직, 사회 시스템,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세상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만 살아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은 그대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고 이것이 중심에 가득히 채워져서 살아나갈 때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바로 이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심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이 세상은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한번 5절, 6절을 보여주시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답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닮아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버리는 그 순간에요 세상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경제가 살아있고 시장경제 체제가 살아있고 금융이 살아있고 사회 질서가 서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다 썩어 빠져 있는 중입니다.

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백성이 비록 작은 숫자일지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요, 세상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멋진 가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20%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참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는 존재들, 퍼센트로 따지면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20%에서 10%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80%에서 90%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껍질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새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요, 따라가지 않는 그 순간에요, 세상은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그 남은 자 소수가요, 다수를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요,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세 가지,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이것이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요, 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인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진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2사도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남은 자이고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소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 이것이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분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언약을 회복시켜주신 분, 누구이신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면 되는 건가요? 누구를 닮아가면 이 시대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진 세계로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기둥같이 떠받치면서요, 절대로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손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뭐 이건 늘 두더지 잡기처럼 늘 이제 눈치 봐가면서, 누가 홀리나 봐가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손 들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 30% 정도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그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이제 차츰차츭 닮아가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이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마디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또 묘연하죠. 자기 부인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거든요. 그 흔한 얘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세 절로 확장시켜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거거든요. 저도 이것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닮아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구절인데요, 뭐냐면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벌써 말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군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거듭

옷까지 벗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끌어당기는 심리까지 기꺼이 가지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것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도표를 보이시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된다. 자, 오른뺨을 치면 우리 뭐가 훅 올라오기 시작하나요? 감정이 훅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저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으니까 감정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타를 날려야 되잖아요. 오른뺨과 왼뺨을 연속으로 쳐야 내 직성이 풀리잖아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된다. 감정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속옷과 겉옷은 재산이거든요. 재산의 일종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속옷과 겉옷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겉옷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거든요. 이 속옷과 겉옷은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고발해서 내 속옷을 악의적으로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하는 게 있잖아요. 맞고소 해야 되잖아요. 맞고소 해가지고 같이 싸워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널 책임지고 있어야 해야.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못 줄 것 같으니, 그거 못 책임질 것 같으니 내가 네가 다 빼앗기고 그냥 거덜나서 거지가 되어서 세상 속을 뒹굴게 만들 것 같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죠. 나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나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생들이 자꾸 나를 끌어서 억지로 자꾸 다른 길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심리까지 기꺼이 가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인가요?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이제 아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건 누가 다 해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 오른뺨을 치실 때 왼뺨도 기꺼이 돌려대며 이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며 속옷과 겉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요 억지로 십자가 지워서 가게 하는 것 기꺼이 가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분명히 보시는 것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한번 살펴보시죠. 그 속에는요 종교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갈 것이고요 레위인도 지나갈 겁니다. 종교 조직이 튼튼하게 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축약하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겉옷과 속옷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진 채로 모퉁이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요 죽어가면서 신음소리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남산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얽혀 들어가면 다들 힘들겠고 버겁겠고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다음 차례가 되어서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지금 우리 남산교회를 치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담임 목사였으니까 레위인은 얘기하기 싫어하시는군요. 부목사님들이 되겠죠. 부목사님들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연루될까 봐 싫어서 지나갑니다. 종교 조직이 튼튼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종교 조직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세상은 다 뒤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 살아나는 사람이 죽어야 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원수 관계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혐오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혼혈이라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한이 가득히 맺혀 있습니다. 원한이 맺혀 있는 거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아마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도 선한이 안 들어가고 아마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요 보고 뭐가 들어갈까요? 보고 가까이 갑니다. 아까 제사장과 레위는요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보고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내가 죽어가던 인생이었고 죽어있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속에 파고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인종의 벽을 넘어서고요 원수의 감정을 넘어서고요 사랑으로 가득 들어찬 삶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심령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히 들어찹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사라지는 건가요? 오른뺨을 심해 왼뺨도 돌려대라. 감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감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감정이 내려지고 나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뭘 하기 시작하나요? 그 사람의 상처를 살피면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의 소유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요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떠나기 전에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보살펴 달라.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것까지 다 책임질 것이라. 두 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우리 시절로 따지면요 최소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될 겁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포도주, 기름을 다 붓고 퍼붓고 그리고 자기 돈을 내어서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을 거거든요.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을 다 틀어버리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머물며 돌보아주고 자신의 계획을 다 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구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정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놓을 수 없고요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없고요 우리의 계획을 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며 세상이 다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요 이 세상은 든든하게 기둥같이 받쳐지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점점 깊어져갈 때 시작은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큰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소유와 모든 계획이 다 오직 주님 뜻으로 일체되어질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거기까지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저와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한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며 원수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겨지고 내 소유가 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하셨고 또

0: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0: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람들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육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육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1: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롯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병회도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이 돼.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예라모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예람 월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이번 주는 충전이죠.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함께 산삼스틱 선물까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신청곡 콘테스트 대신 수련회 특집, 수련회 스페셜 찬양들로 좀 띄워드린다고 했었죠. 2부에 스페셜 찬양들로 띄워드려볼 예정인데요. 우리 함께 뜨거운 찬양, 날은 덥지만 이열치열하시죠. 날은 덥지만 우리 뜨거운 찬양들로 시원하게 이겨내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죠. 수련회 하면 이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입니다. One Way.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드럽게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은 눈을 얇게 덮고 있는 눈물의 층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냉각수는 있지만 엔진 오일이 적을 때 고장이 나듯이 우리의 눈도 이 소량의 윤활점액의 생산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 안구건조증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근성각결막염, 근성안증후군, 안구건조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40대 후반의 여성들에서 눈물의 생산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이나 피부질환이나 화학상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눈물의 배출로가 또 막힌다든지 또 눈의 병적 노출이나 눈꺼풀의 외상성 결손으로 인해서 눈물이 과다 증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막질환으로 점액 분비에 이상이 생길 때 안구건조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정상은 눈이 피로하고 침침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이 아리고 우려하게 아프다든지 충혈되고 눈이 시리고 따갑고 모래가 드는 것처럼 찌르고 이물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눈이 분명히 건조한데 눈물이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에 의한 눈물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 경우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이런 경우에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윤활점액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TV를 시청한다든지 운전이나 PC작업이나 휴대폰이나 책을 볼 때 심해지는데 이걸 눈을 깜빡이면서 적셔주는 눈물이 또 우리가 뭘 집중하고 있을 때 눈이 덜 깜빡이니까 적셔주는 양이 적어지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증상은 아침보다 오후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오후 시간대나 건조한 방에서 눈물이 쉽게 증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안구건조증보다 혹시나 만성결막염이 있는 것으로 잘못

0: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필터 모양의 폭 5mm 길이 3cm 정도 흰색 종이를 한 5mm 정도 접어서 아래 눈꺼풀에 넣고 5분간 눈을 감은 후에 그 종이를 적신 눈물량을 측정을 합니다. 대개 10mm 이상 젖은 사람이 정상이고 5mm 이하인 사람이 바로 눈물 감소증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안구건조증은 증상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지만 뚜렷한 자각 증세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올바른 치료는 안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겠지만 점액 안약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약물이나 또 심하다면 주사치료도 하면서 우리가 누점, 눈물구멍 안에 콜라겐이라고 부르는 윤활점액을 또 사용을 해주면서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이 요즘 학생들 또 청년들 수련회 집회 때 빠지지 않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러브의 찬양인데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셨나요? 아,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사실 이 찬양 좀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조금 더 추억의 찬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거의 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찬양들입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멈출 수 없네, 그리고 디사이플스의 불을 내려주소서 함께 달려갑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자, 뜨거운 여름 뜨거운 찬양 두 곡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관련 내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 우리 창원 극동방송 1층에서 극동방송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지사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2주 정도씩 전시를 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창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사진들도 좀 관리하세요.

관람하시고 또 시원한 곳에서 또 함께 극동방송의 역사를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서머 스페셜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련의 찬양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신청해주신 찬양들 띄워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수련의 찬양들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만나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며 이 땅에 오신 공감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공감을 실천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시샘이 나기 쉽고 남이 슬프고 힘들 때는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 지나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짜 공감이 완성되려면 단순히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알아채서 기꺼이 도와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딱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어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셨을 때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지 깊이 공감하시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0: 예수님의 공감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나 교회 안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대화는 끊기고 서로 탓하기 바쁜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으리으리하고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기담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 함께 울어줄 진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공감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을 때도 그 큰 상금을 전부 북한 동포와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라. 던 목사님의 유언은 바로 이웃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던 아름다운 신앙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 걱정, 내 유익에만 갇혀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주변에 외롭고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여 봅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작은 공감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 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온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논쟁하고 변론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실제로 기도해보면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우리들은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래요. 예, 팔레스타인의 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빵입니다. 빵이 동그랗게 생겨서 일상에서 먹는 빵이 돌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 빵 주세요 하는데 아들이 말 안 듣고 예민한다고 해서 돌을 줄 부모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래요. 아빠 배고파 고기 생선 구워주세요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악한 우리와 좋으신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덩어리를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돌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움이 됩니까? 그리고 뱀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때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중년 노년의 때도 기도하고 아주 어릴 때도 기도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직전에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고 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신령한 이런 축복을 받고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크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사랑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구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헤아려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 이 경배의 기도가 오랜 시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고 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토색이나 불의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으로 기도하고 소득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좀 경건하게 좀 더 어렵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부끄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고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지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온 게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함으로 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를 아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부모님을 도와주시고 저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잡아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온전히 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제법 장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 겪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외치는 것이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기초석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이 주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있으면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기도는 믿음의 강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과 다툼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려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긍휼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손이 돕는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보아야 될 책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을 받게 할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고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고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무엇을 행할지 너에게 말할 자를 내가 보내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이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은 뭘 구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잔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흘 동안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사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그때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써주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이 아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곁에서 보는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 나올 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고통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순식간에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순식간에 아이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오는 순간 상황이 새로워집니다. 자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빠가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 한글인데? 아, 엄마 아빠라서 못 알아듣는가 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여기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 가정에 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버지,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오늘 본문으로 필면은 변론과 논쟁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 기도할 때 가정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보다 7갑절 빨리 변화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처럼 여자들이 좀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놀랍게 세워질 것입니다. 홀로도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 없이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갑절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혹이 어릴 때 저처럼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혼자 믿는 또 청소년들, 청년들 있을 것입니다. 일곱 갑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가 이 말을 합니다.

0: 하나님은 큰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물질 돈으로 어떤 경제 생활을 했는지.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 이곳 정착 10여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내돈내산의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1: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지난 20일 5인용 압력밥솥에 5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1: 압력밥솥에 58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2: 저도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두 번째가 되거든요. 밥값만 산 지가.
1: 아, 정말요?
2: 네. 근데 그 전에 살 때보다는 값은 올라갔는데
1: 네.
2: 또 비교해보면 그때 한 달에 탔던 월급에 비하면 또 그래서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0: 근데 비슷하지만 그 성능은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1: 네, 참그저 다양한 가격이 있긴 해요. 뭐더
0: 네.
1: 싼 것도 있고, 그 사실 저는 5인분 정도를 이 집은 샀죠. 항상 5인분 정도를 저는 써요. 왜냐하면 가족이 밥 한번 하고 나면 그 하루 정도 먹고 또새밥 자꾸 해 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 밥가마를 사는데 우선 그 밥가마 사면서 기준이 정말 밥가마마다 또 보면 가격에 따라서 질이 좋고 나쁘고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그 정도 되는 밥가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구매를 또 선택을 했죠. 근데 참 저는 밥가마 살 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많이 나요.
0: 북한에서도 이 밥가마가 이 전기밥솥의 북한 말이잖아요.
1: 네, 북한은 전기 밥가마 그랬죠.
0: 전기밥가마.
1: 네.
0: 전기밥가마를 쓰셨어요, 거기서도?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권은 못 써봤고,
0: 네.
1: 북한 있을 때도 한국권은 엄청 인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친구들 속에 이야기 되는 게, 간부들이 이제 평양에 있는 주한 간부들 있잖아요. 외국의 외교관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나가서 남조선 그 말하는 밥가마 좀 사오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밥가마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가마가. 예? 그러니까
0: 그쵸.
1: 지금 뭐 압력 몇분 이제 끝난다는
0: 네.
1: 거 있고, 증기가 나온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온 중이라는 게 있고, 다 이렇게 말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0: 맞아요.
1: 오죽했으면 그걸 이제 쓰던 분이, 권미로운 성원이 있을 때 밥이 지금 밥가마가 두드러지 말하는 바람에 그거 들켰대요, 이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거 말하는 밥가마 그거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말했다고. 근데 사실 그 말하는 거, 음성 나오는 거, 음량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면 되긴
0: 네.
1: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대로 쓰죠. 근데 참그 북한 있을 때는 북한 밥가마는 압력 밥솥이 아니고, 전기로 밥을 해가지고 전기가 쭉 빠지다 보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물 있을 때는 100도에서 계속 물 끓이면서 밥이 되다가 그다음에 물이 다 이제는 밥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열 감수기가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전기가 끊어져요. 근데 그런 밥은 어떻든 간에 밑에 이제 누룽지 같은 까마치라 그러는 그런 게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압력밥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제 처음에 높은 열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뜸들일 때는 뜸들이면 김다 나오고 엄청 정말 그럴 때 보면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밥솥이.
0: 북한에까지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면 사실 뭐말다 했죠.
1: 그렇죠. 말하는 밥가마 북한에서 들어봤던 건데
0: 네.
1: 실제 제가 한국 와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한 10년 지나가니까 밥은 되긴 되는데 처음보다 이제 압력이 강도가 좀 약간 약해져요.
0: 아, 밥맛이 좀
1: 조금
0: 달라지나요?
1: 달라지는데
0: 네.
1: 북한 같으면 사실 그뭐더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0: 네.
1: 너무 입이 고급화돼가지고 조금만 차이 나도 느껴져요. 근데
0: 네.
1: 밥을 할때그 압력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0: 그쵸.
1: 찰기라든가 정말 밥이 막 한국에서 밥에 넣으면 그밥 자체가 막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밥솥에 그 밥가마를 할때 흰쌀밥용 버튼이 또 따로 있고,
1: 있죠. 맞습니다.
0: 네, 잡곡밥 버튼이 따로
1: 네, 저희
0: 있고,
1: 심싼 것도 마찬가지인 게
0: 네.
1: 그 잡곡, 그다음에 입살, 그다음에 또그 속도에 따라서 빨리 하게끔 하는 거 있고
0: 쾌속
1: 느리게 하는 거
0: 있고,
1: 계속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그중에도 이제 밥할 때도 밥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지금 어떤 밥할 때까지도 나온 것도 요즘 있어요. 그리고 또
0: 네.
1: 중요한 거는 죽을 하잖아요. 죽을 할 때도 쓰게끔 죽도 하게끔 돼 있고, 네,
0: 진짜요?
1: 엄청 발달돼 너무 이제 발전돼 있어요. 그래 참 이게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네.
0: 근데 이렇게 밥솥의 종류만 해도 사실 가면은 수십 가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그걸 고르셨어요?
1: 그러니까
0: 딱 하나를.
1: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르고
0: 네.
1: 그 다음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다
0: 그쵸.
1: 말할 순 없어도 유명한 브랜드는 쿠짜 붙어가지고 땡땡 하는 게, 쿠짜 붙은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0: 네.
1: 전에 썼던 것도 쿠땡 하는 다른 거 썼다가, 이번에 이쪽 거는 또 어떨까 몰라서 또 다시, 또 같은, 앞에는 쿠인데 뒤에 땡 하는 그런 이제 또 밥가마
0: 네.
1: 샀어요. 근데, 어쨌든, 밥가마를 이제, 두 가지 다 좋긴 좋았어요. 근데는 조금 예민한 게, 이제 밥 쓰다 보면 그 박힌 같은 거는 한번 구매할 때마다 두 개는 예비로 줘요. 두 번은 교체를 하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박힌도 한국 그 박힌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꽤 오래 견디긴 견디는데 밥을 하루에 하고 나서 또 계속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백, 수백

0: 10분 하고 나서 그 이제 몇 년 계속 경과되면 그러면 바킹 자체도 이제 예비 바킹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바킹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전자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가 봐요.
1: 네.
0: 어제 10년 넘으니까 제 원래 이제 그 먹던 그 맛이 잘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담하게 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죠. 근데 제일 기준은 밥잘 되고 기능도 좋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멋진 것도 또 봐요. 아, 이거 아주
1: 아,
0: 아주
1: 디자인이.
0: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자인이라 그러지 않고 북한은
1: 생긴
0: 사는
1: 게.
0: 미술 해가지고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형 이렇게 모양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겉모양 이렇게. 근데
1: 네.
0: 한국은 외래로 디자인 뭐 이래서 아주 그 예쁜 거, 참 이쁘게 생긴 그런 걸 이제 또 구매했죠. 근데
1: 네.
0: 참그 외관상 집이 나도 아주 그뭐뭐 뭐라 할까요? 막 아주 그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게. 네.
1: 색깔별로도 많잖아요.
0: 글쎄 맞습니다.
1: 하얀색도 있고, 약간
0: 네.
1: 뭐, 은색깔,
0: 그래요,
1: 금빛 도는
0: 맞습니다.
1: 것도 있고,
0: 아, 막
1: 분홍색도
0: 금빛 같은 거,
1: 있고.
0: 이번에 산 것도 약간 좀 금빛 도는 그런 거 사가지고 아주 그
1: 진짜요?
0: 묵직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네.
1: 어떤 밥 즐겨 하세요?
0: 아, 저희는 밥을 하는 게 북한은 백미가 제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백미는 이제는 막그
1: 네.
0: 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이제 밥할 때도 밥이 영양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 효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1: 그쵸.
0: 한국 분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흑미 있잖아요. 흑미. 북한에서는 검은 쌀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미도 넣고 그다음에 차조라고 하는
1: 네.
0: 거, 그러니까 차기장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밤 있잖아요. 밤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밤도
1: 다양하게
0: 싸서 또 이제
1: 만드시네요.
0: 예, 뭐
1: 네.
0: 툭툭 타게 가지고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문두문이 또 먹고 싶을 때는 그 옥수밥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북한의 옥수는 짐승 키울 때 쓰는 사료용이다 보니까 누울은 이제 뭐 일반 그 사료용 그 강냉이를 먹어요. 북한에서는.
1: 네.
0: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다 짐승 주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먹는 배급용 강냉이 쌀은 북한은 사료용을 사람 먹지만은 여기는 다 짐승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처럼 맛있게 먹으려고 그 찹쌀 찰강냉이라 그런 거 찰옥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잖아요. 그거 다 타게 가지고 쌀을 그거 조금씩
1: 굉장하네요,
0: 넣어가지고 밥하면
1: 그러면.
0: 엄청
1: 네.
0: 맛있어요. 또 일반 백미보다도 오히려 이제 맛이 구수하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 저희는 또 파는 거 보게 되면 다양한 잡곡들 거의 한 9곡미 뭐 그다음에 13곡미 해가지고 잡곡 가위수만 해도 9가지 아니면 막
1: 그럼요.
0: 10가지짜리 이런 것들을 파는
1: 네.
0: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하다가 그걸 이제 밥할 때 같이 넣는데 뭐 그전 같으면 북한 같으면 그렇게 이제 잡곡 넣을 때는 잡곡 먼저 안 치고 하다가 뭐 입살을 넣던지 하지만은 여기는 압력밥솥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도 다 같이 밥이 엄청 맛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너무도 좋다 이런 생각
1: 네.
0: 들죠. 그리고 아 북한은 밥할 때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미소에서 쌀을 어떻게 정미하는데 무슨 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와 보니까 아, 밥하는데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 그쵸. 저도 씹어본
0: 와,
1: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돌을.
0: 북한에 있어 보면 저희 친구 아빠는 밥 먹다가도 돌이 나오면 그걸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라고 와삭 와삭 씹어가지고 막 그런 아빠도 있었어요.
1: 어머니 탓이
0: 야, 글쎄 말이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한국은 와 보니까 아, 밥가마도 좋지, 쌀도 좋지, 거기다 잡곡도 너무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지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하고 또
1: 네.
0: 지옥 막 그런 감이죠. 실제는.
1: 근데 이렇게 뭐 밥솥을 사용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가격적인
0: 네.
1: 부분에서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0: 네,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이 북한 청취자분들은 아마 한국 돈 58만 원 하면 가늠이 안갈수 있어요. 근데
1: 네.
0: 달러로 하면 좀 예하거든요. 근데 달러로 한 400달러가 조금 못될 거예요. 아마 그 400달러 정도 볼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400달러면 엄청 커요.
1: 네.
0: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00달러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게 보통 지금 한달 월급이 4,000달러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분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할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일시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하면 할부라고 하는 거는 끊어서 내는 거잖아요. 몇달 동안. 근데 이번에 그것을 바로 그것을 그대로 결제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지금 저희 삶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너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1: 네.
0: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먹는 게 밥이잖아요, 세 끼가. 근데
1: 그쵸.
0: 그런 밥을 먹는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정말 너무도 이제 비교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먹는다는 게 엄청 귀한데다가 또 주식이 엄청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밥 자체는 우리 주식인 밥을 만드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걸 쓴다는 게 복이다.

0: 님.
1: 네.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는 보면 정말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참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삶이 네. 북한에서 살았던 삶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또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0: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 소망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소냥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깊어지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나의 길을 만드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게 원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40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기 밥 먹이면서 내 삶의 노래로 듣고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속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동생이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3405번님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송 메들리 그리고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무의 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리고 크룩스의 찬송이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88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항상 극동방송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찐팬이 되었어요. 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찐팬분들은 하나님의 찐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응원의 문자를 받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찬양 또 나눌 때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나면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나, 댓글은 뭐라고 달렸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좋아요를 받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게 도박할 때와 같은 중독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첫 곡입니다.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띄워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사람들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좋아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만든 사람도 인정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합시다. 그럼 별것 아닌 일로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명선의 시선,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띄워드립니다.

오늘 밤 알림창을 끄고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는 대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한 가지만 떠올려 봅시다. 사람의 인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 위러브의 어둔 날 다 지나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로 들어가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네 솥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위로 흔들어 개구리 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 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왕과 왕의 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표시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잎 돋는 것, 누구나 보는 그 평범한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여름이라는 찬양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만들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거두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겁내면서 떠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CC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라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His Plan의 나의 기도, Isaiah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저는 매미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뭐 매미는 한여름 며칠을 울려고 땅 속에서 몇 년을 버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소리 뒤에는 긴 시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Alvin Slaughter의 Made Me Glad, Kiss와 Kristen Getty의 All Hai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은 자비와 양선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이나 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도 있기를 또 양선을 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대구시립합창단의 은혜로 부르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비아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요,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는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자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4: 서머 스페셜입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6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

동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발그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비와 양선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노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더글러스 에브렛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꿈만 꾸는 사람, 또 현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행동 없이 꿈만 꾸거나 비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꿈을 꾸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날마다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His Will의 그저 사랑만 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요 들려드릴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디머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끔 통일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강을 건너에서 보이는 저 북한 땅은 지척이지만 너무나도 먼 곳이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마을과 사람들,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부를 수도, 또 그곳에 건널 수도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분단의 철조망에 거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듯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진리, 그리고 사랑을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맘몰래 귀 기울이며 이불 속에서 또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더 깊은, 더 큰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드리는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농장 등을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만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국가가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기업 활동은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공산주의 체계,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근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직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 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집단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군량미로 실어 가고 농장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식량도 사기 어려운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하여서 합리적이고 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서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또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0: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내 땅도 내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살 수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라는 권력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직업까지도 배치해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0: 네.
2: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0: 네.
2: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0: 네.
2: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0: 예.
2: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0: 예.
2: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0: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2: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0: 네.
2: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0: 예.

0: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강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몇 번 있었죠. 예,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0: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사실 그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0: 예.
1: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0: 예.
1: 북한이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0: 예.
1: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하는
0: 네.
1: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0: 예. 자, 최근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반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0: 예.
1: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0: 네.
1: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0: 네.
1: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 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0: 예.
1: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트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0: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1: 예.
0: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3일 동안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협력에 나서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면서 K-푸드의 세계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생태 자연유산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며 국가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박기철 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이 최근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연속 석권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이어진 군사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숨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습을 보류했고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중단되자 보복 작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항행 문제를 놓고 오만의 중재 아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 중단이 전술적 판단일 뿐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소강 국면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에 나서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오픈 AI와도 AI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AI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며 네이버도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이 지침에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되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5에서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서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학교 급식과 공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김치의 영양적 가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마트와 대형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6,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대상국도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현지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텔과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김치 판매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K푸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확대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2021년 첫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됐던 추가 보호지역 확대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재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를 전면 재심사하며 국가에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고 계약 조건과 국가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업체의 수익 구조까지 분석해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계약만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는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노동력 공급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업장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을 중앙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국가가 확보하는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납부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우선 공제되는 구조인 만큼 해외 노동자 개인의 실제 임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부패 검열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 비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박기철 사건과 관련해 간부 10여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검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몇 명을 처벌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고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희철의 자택에서 거액의 외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간부들이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희철

일당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문 자체가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6년 첫 우승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신지은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확정하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신지은은 끝까지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은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유엘 안의 메이저 대회 2연승에 이어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올 시즌에는 모두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을 앞두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

0: 실제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가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2도, 이어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신의주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1도, 진남포 29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사리원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32도, 개성과 신계 31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과 신계 2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산과 운기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22도, 예산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예산 30도, 청진 27도, 운기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동해 중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들, 또 청취 소감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에는 해발 4천여 미터의 높이에 있어서 근처에 수원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늘 물 때문에 고생이었죠.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옆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죠. 더 먼 길을 걸어가든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서 고여있는 물을 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한 대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날부터 이 대표는 매일같이 수로를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고요.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죠.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이 대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성교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의 첫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함북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1년 차에

0: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접하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손전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1년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0: 네.
1: 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는 그 중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올 때 그 그 네. 산을 넘어 이렇게 산을 한 7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래, 높은 산을 걸을 땐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0: 네.
1: 진짜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그 비가 와갖고 또 막 이 땅이 그 질적거리고. 네. 돌이 있고. 아, 그리고 막 내리막이 너무 급하고 나무들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그 길을 걸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올라가다가 아, 난 여기서 주저 앉아서 차라리 내 여기 주저 앉아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차라리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아,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진짜 혈압이 다 떨어지고 눈앞이 다 빙빙 돌고 진짜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네. 바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걸 때나가 두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다리가 옮겨앉는 거예요. 한 다리 한 다리 옮기는 게가 옮겨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앉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둥지에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걸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전 항상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준 하나님.
0: 네.
1: 예, 내가 길을 잘못 갈까 봐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나의 길동무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0: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 특별히 고향 함경도 분들이나 아니면 계셨던 중국 곳곳에서 혹시나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으시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직은 약간 물음표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맞아요. 하나님을 전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1: 아, 저도... 북한에 저희 함북도가 고향이고 북한에 네. 저희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 항상 기도를 해요. 북한에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된다면 예, 제가 바라는 그 통일이 된다면
0: 네.
1: 그 통일날 그 우리가 고향 땅이니까 저희 소원이 있어요. 한나산부터 우리 함북도까지 함북도가 제일 끝이니까
0: 네.
1: 함북도 저희 고향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그 하나로 드림 그 교회를 세워갖고 곳곳마다 우리 저희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헤매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0: 네.
1: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아 우리 이 북한에는 그 김일성의 우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상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0: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온 열방 땅에 다 퍼져서 진짜 우리 까막눈 눈이 돼서 험해는 우리 북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고 통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름 없이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저희 죄가 없는 우리 자식들 죄가 없는 우리 형제들도 하루빠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1: 아,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김영자 자매님 앞에 그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0: 이때까지 그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아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다만 이런 어두운 암흑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천국 나라는 꽃피는 나라고 진짜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나라를 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1: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0: 맞아요.
1: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꼭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을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 저도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정착 이제 1년 차에 막 접어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으셨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돌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특히 정글 같은 세상, 처절하게 살다가 쉼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경적으로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옆에 계신 그분들을 얼마나 공격해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기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돌보든지 아니면 마귀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합니다,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정이 같은 신앙인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음을 은근슬쩍 외면하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미지근하면 더 이상 긍휼도 자비도 없고 그냥 토해내버리십니다. 그런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나 자신을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 무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돌봄은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돌봐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저건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나소타대의 조한 트론트 교수의 그 견해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보려고 하면 철제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돌보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 처지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도와주고 말지 뭐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향락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향락주의자들이 지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 의무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돌봄 두 번째가 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돌보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돌보고 지혜롭게 보듬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갖고 있어야 역량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려고 하면 상대방에 나는 돌봐주려고 했지만 아차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도움받고 모멸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반응까지 봐가면서 돌봐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에요. 저 네 가지 갖춰서 돌봐주면 상대방 기뻐하겠지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 생활이어야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교회 생활이라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조직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고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 종이 아니고 그저 세상 종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세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좀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돼요? 내 기분 따라 효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부모님 입장에 서서 효도해야죠. 그래서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아무리 할 말 있고 명분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명분으로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목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보다도 더 못된 나쁜 자식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 왜? 에서는요, 창세기 27장을 가면 자기의 축복권 빼앗아간 야곱이 미웠어요.

미웠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동생 야곱 죽이는 것을 미루고 맙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 많은 에서도요,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진실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투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명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돌보는 섬김 배려 정신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말이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침노함으로 황무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나만 맺지 말고 상대방도 맺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막 자기 일을 돌보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피날레에 가면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야, 다윗 집안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 너무 다윗 가려놓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야밤 도망가잖아요. 도주하잖아요. 그 야곱의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왜 왕이었던 야곱의, 참 다윗의 머리가 산발이었는 줄 아세요? 그때 동신 이발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그대로 치렁치렁 늘어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보고 세보고 세봐도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대적이 저렇게 많은데도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미혹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죽이나 상황이 안 좋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더운 날 통신교회 가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때, 저래.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셀라, 숨고르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할 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현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대적의 공격 막을 수 없는 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센스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이 거룩한 센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요, 남들이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 소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압살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본인 도망가는 처지고

왕관은 등에 칼 꽂은 이미 자식이 차지하고 있고 몰골이 형편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애시당초 나에게 영광은 왕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영광이었으니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하다가 지면 패장한 사람이 패장 장수가 적국 왕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유산 때문에 막 등에 칼 꽂으려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어요.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서 다윗의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수치 위에 명예를 주시고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 위에 기쁨 누리게 하시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도록 챙겨주시고 내가 다운당했지만 일어나 상대방을 KO시키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니 내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경제적인 대적이건 건강을 공격하는 대적이건 이런저런 대적에게 포위당한 분이 있습니까? 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게 있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센스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후반부 인생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저게 아멘 하기는 쉬운데 분석해보면 상황으로 보면 조금 좀 그래요. 아니 본인은 지금 야곱 도망가는 처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처지인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죠.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벌써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해버린 겁니다. 소위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하는 미래의 애헌용으로 지금 정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하나님 미국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잠자려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연이어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압살롬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말씀 중에 특히 이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걸 참으로 좋아했대요. 진실로 여러분, 믿음은 난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관이 있어도 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0: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온 평안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 하시네.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조금 안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가도 일주 시작하면 또 갑자기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있다고 너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이, 베드로 같은 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축복의 선언하시더니 몇 조금 지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몇 조금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요청하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조금 전만 해도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응답하시도다 그래놓고 몇 조금 안 가서 갑자기 또 다급하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래. 본래 신앙생활은요, 논리로 안 통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심성 계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 확신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랬어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뭐 딴 생각 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공동체 지체의식을 강조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공동체 생각하고 주의 백성 돌보는 것까지 나아갔으니,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윗처럼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좀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나부터 돌봐야겠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별은 형편없지만 믿음으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하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제는 나만 말고 각각 형제 자매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 목포, 여수, 부산, 제주가 26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 대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2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함흥과 강릉, 부산, 여수가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춘천과 서울이 33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2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강계가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무는 발

발걸음마다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중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0: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 영의 감각을 맑게 하는데 회개처럼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테죠. 주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한대도 회개 없이는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우리의 영이 둔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 서운하신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면 그 후에는 또 다른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린 다시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영혼을 참으로 민감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문을 내신 하느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늘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사방이 둘러막혔을 때도 하늘의 문을 내시는 아버지를 보며 소망을 얻게 하소서. 무상한 소식 가운데 실망할 때에도 하늘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하소서. 겉으로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구름에 떠있는 신앙인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게 하소서. 행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루가 나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손과 표정과 가는 곳이 나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손이 사람을 위로하고 나의 표정이 하늘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소서. 내 모습이 복음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마음으로 느끼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선자리, 앉은자리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소서.

잔디밭에 떨어진 백합 한 송이. 가슴이 작은 새가 살짝 흘리고 간 하얀 깃털 한 개. 이들을 내려다보는 느티나무의 미소. 그리고 내 마음의 하늘에 떠다니는 그리움의 흰 구름 한 조각에 삶이 뜨겁네. 바람 한 점 머물지 않고 몸도 마음도 햇볕에 타는 여름. 땀에 절어 소금기는 다 빠져버린 나의 무기력한 일상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매미 쓰르라미는 참 올해도 우는구나. 너무 힘들어 쉬고 있는 나의 의무적인 기도를 즐겁게 대신 노래해 주는

눈이 좋으면, 시력이 좋으면 멀리 볼 수 있죠. 뚜렷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보이지요. 작은 들꽃을 봐도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고 진한 감동을 느껴야 마음의 시력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력 훈련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으면 서슴없이 말해보십시오.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길승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들의 자화상 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그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요? 하면 적어도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다들 한 번씩 불러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은 시편 121편을 그대로 노래로 바꾼, 보통 그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곡들을 스크립처 송이라고도 하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기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노래를 혹은 이 말씀을 읽고 불러오셨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슨 뜻이에요? 시편 121편의 맥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배경이나 해결책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오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하거나 내 신앙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배경이나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공경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인생의 곤경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라는 산을 찾게 되고 때로는 돈이라는 산을 찾게 되고 때로는 운이라는 산을 기대하면서 시원한 해결책이 되어줄 그 일종의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산이 너무 높아 보여서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저 산에만 올라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독하게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걸핏하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을 찾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도움이 오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라는 산은 우리에게 잠깐의 그늘 같은 것들은 빌려줄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곤경은 이 세상의 수준에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그늘 속에서 은혜를 느끼는 것. 이게 분명히 세상이 주는 그늘인데 거기서 은혜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엄밀히 말하면 신앙과 현실에 대한 일종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로 얄팍하거나 섣부르질 않습니다. 지금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피하고 싶어서 급한 결론으로 내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논리 없이 이유 없이 급격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여기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어떤 유명 가수의 난 경배해라는 찬양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 겪고 있는 삶의 곤경의 정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해답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들 답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셨구나, 그 사이에 상황이. 나는 요즘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낍니다. 나는 요즘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네 번째, 나의 꿈은 이미 아주 멀리 떠났구나.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내 꿈은 이제 멀어졌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예, 저기. 나는 요즘 너무 외롭고 슬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한 가지 더, 열심히 살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혹시 4개 이상 손 드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상태가 비슷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한데 정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눈 감고도 부를 노래지만 이 의미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함께 노래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을 함께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든 그 시선을 산 위로 더 높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첫 번째 초점, 첫 번째 포커스였던 그 산봉우리 위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산봉우리 위로 구름을 넘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고 영원하고도 진정한 위로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복된 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의 산

산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의 산이 심지어 아까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린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 시온산을, 그 성전을 만약에 출애굽 백성들이 만들어서 경배했던 황금송아지처럼 급하고 빠른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기대와 시선이 너무나 흔했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산을 향한 이런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우상 숭배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황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도 예배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도움은 산에 있을 법한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산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산이 유독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산이라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가득한 그 마음은 산 너머에 계신 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희생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희망사항만 가득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도 산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한 마음이 없이 딴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에 크게 보이는 것도 역시 산입니다. 그 마음으로도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욕심으로 넘실대는 마음에 크게 보이는 것도 산입니다. 이 산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황금송아지 같아서 그 너머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마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러시듯이 사실은 사람의 욕망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함께성서 아카데미 원장인 거 알고 계시죠? 성경 안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은혜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지점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올바른 거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또 혹은 그런 오해된 은혜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 너머로, 그 산 너머로 옮겨갈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외람되지만 그 결과로 자기 신앙에 대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확신 가득해 보이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게 되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추억으로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무속과도 본질상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의 성취가 현실적으로 정통교회 신앙의 복으로 이해되고 있다면,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글스, 너는 자이언츠.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의미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교인이야. 거기서 아름아름 그냥 지내고 계시다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뭐가 다른 거예요? 저분의 부모님은 불교신자였으니까 당연히 불자로 성장을 했겠죠? 태어나는 지점들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의 의미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약의 두 구절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두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들 좋아하십니다. 이 말씀들의 결과가 하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전제를 유의해서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갖습니다.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라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 말이 결국 두 번째 전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전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전제들의 의미를 새겨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저는 이 번거로움을 사실상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두 다 사실은 좋습니다. 들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인류 공통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말하고 있어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서적 같은 것도 탐독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노노맹자, 거기에 우리 읽을 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과 아름다운 철학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넘어서 너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번거로움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말, 그 말은 나를 넘어서야 하는 너라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 번거로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벗겨낸 자리에 남는 어떤 핵심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비로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한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한당. 저 한자를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글씨가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한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번거로운 삶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처럼 번거롭게 살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번거로울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 곁에 우리와 함께 끝까지 계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중음악의 노랫말 일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날을 택한 그대요. 제가 오르막길이란 노래를 듣다가 이 표현이 꽉 꽂혔었는데 이 노랫말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선택하신 그 번거로움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0: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현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 번거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거기서 그분의 역할은 다한 듯이 덮어놓고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찍 덮어놓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매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빠르게 채택하기 쉬운 산이라고 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찍 덮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이제 막 호기심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누군가의 마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이나 직책이나 연수나 그 어떤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책의 서문을 읽다가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난 가득한 현실 속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빠르고 가까운 대답을 얼른 찾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정말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산 너머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욕망의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이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양하시기 때문에 대답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산은 무엇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산 너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두 번 더 남아있으니까 그때 한번 겨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역사 스페셜이 아니고 매일 들어야 될 실시간 뉴스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추억도 아니고 대단한 역사적 기록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야 될 실시간 뉴스다. 그리고 지금의 마음이다. 지금 내게 전화 걸어서 글쎄가 너 오늘 이렇게 좀 살아줄래?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과정들이 설명이 이렇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혹은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지점이 우리 기독교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4255-2501번

0: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깊은 바다에 보물선이 침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물선이 침몰해 있는 곳까지 잠수해서 들어가 꺼내 올려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둔 보물이 있습니다. 그 숨겨둔 보물, 지혜를 찾아 길어내려면 잠잠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이미 허락하신 보물과 같은 그 지혜를 발견하고 길러내는 그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길어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9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형통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형통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스페셜
1: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형통입니다. 형통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욥기 36장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처럼 작은 자에게 말을 거시고 뜻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행함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 있을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순종의 날로 만들어 기쁨의 저녁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 원하니 힘을 주소서. 나로 행할 때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형통 두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행함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욥기 36장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형통이고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로만이 신앙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이 되겠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통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형통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형통이라고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요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0주년, 30주년 사진전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이 앞을 지나갈 일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형통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우리 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갖다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의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다섯 명을 동시에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에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워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회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앞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란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요.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프로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터, 프로 테스탄트를 할 때 테스터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라가 바로 여기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일련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드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입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 푸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며,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이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해야했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사이를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했던, 신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내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병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때리면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

0: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세 번 모른다고 나중엔 뭐요?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3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협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국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형, 통 두 글자인데요. 샵 098

1번으로 보내주시면 욥기 36장 11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형통입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깊은 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이 있다면 그 보물선 안의 보물은 어떻게 꺼내야 할까를 얘기를 나눠봤죠. 보물선이 침몰해 있는 곳까지 잠수해서 들어가야 그 보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그 많은 보물들, 지혜를 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가야겠죠.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보물들을 길어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형통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낭독하고 또 은혜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저는 김해에서 김해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중등부 교사로서 중등부 아이들이랑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듣게 되었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제가 교사로서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8장의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 김해중앙교회 송은경 집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잠언 18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의지하는 견고한 망대는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그 안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형통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형통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또 관심, 기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 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에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에 급한 굽잇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3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악인의 형통을 단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악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하나님의 승인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탐하는 권력은 하나님을 정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반드시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 신전의 망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모아 망대를 불태워 약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0: 땅에 있는가? 이 땅에서 가지는 권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우상처럼 붙들었던 것들이 자신을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병원에서도 매일 경험하는 것은 의학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공만 바라보면서 사소한 잘못이나 죄악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멸망시킨 뒤에 데베스를 공격했습니다. 그 역시 망대를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그 돌에 머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 무기를 든 청년에게 여자에게서 죽었다고 하지 말고 나를 죽이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죽는 순간까지 헛된 영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은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머리를 깨트려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머리는 여인에게서 깨어졌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는 잠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9장 전체의 결론은 56절과 57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요담에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비멜렉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 대신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대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 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0: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해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처의 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교계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해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1: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비롯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재병회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낡은 영혼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신 국가의 힘, 정체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불신 국가의 왕을 경비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어가지고 경비하는 사람에게는 짐승표를 주고 666을 주고 경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놈들 지금 물물교환 시대도 아니고 돈으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인데 매매를 못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탄과 불신 국가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나 이북에서 국가의 그 공권력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도시가 있는 저 대린구이어라는 곳은 저 터키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지상에서 믿을 수 없어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2, 3만 명 되는 이런 도시가 여러 개 있다고요. 지금 파내려 가면 뭐 10층, 20층까지 막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땅 속에서 생활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국가의 왕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면 매매하는 표를 안 주었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생명을 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들에게 오게 될 앞으로의 모습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14장은 완전히 다른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하고 보라 하는데 이 보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이두 하는 말인데 보라 지금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하면서 13장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13장의 그 고통이 있었겠지만은 조금만 인내하고 승리하면 보라 이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바라 바라 바라 저 영광스러움을 보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게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감탄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그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다윗이 왕으로 거주하는 산이었고 시온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었고 이 시온산은 피난처였습니다. 천년적인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시온산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 명이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세력이 약할 때는 우리는 지금 14만 4천 명인데 지금 14만 4천 명만 참여는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

뭐 가니까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받는가 하면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12가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의 성도 12지파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아우르면 12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12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 전체 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 명의 이 수가 진짜 그 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고백하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될 것인데 14만 4천하고는 비교가 안 되집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수,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그를 합친 이런 성도, 이런 전체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14만 4천 명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이 다섯 가지를 잘 갖추고 있다가 하나하나 보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꼭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이 뭡니까? 큰 양도 아니에요. 엄마 양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 어린 양이 서 있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아, 적어도 거기에 시온산에 서 있으려고 하면 백마를 탄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철장을 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서 계셔야 될 텐데 아, 그것도 아니면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발은 빛나 주석 같고 머리는 양털까지 희고 눈은 막 불꽃 같고 입에는 이한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이런 얼굴 적어도 그 정도의 모습인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주 초라한 어린 양으로 거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보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을 보도록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었겠습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 되셨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그 입을 열지 않은 양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제물. 오늘 본문이라는 건 속량물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구원과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초래고발하는 영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우리 4절을 보면요. 14만 4천 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 속량은 이런 노비나 이런 종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런데 대신에 몸값이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노비나 종의 신문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종, 사탄의 종,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속량 다 값을 지불해서 속량해서 죄 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표로 이는 내 것이다 하고 이마에 표를 팍 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14만 4천 명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표가 바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지옥 갈 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시고 어린 양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피 생명을 주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주로 삼아 주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고 속량받은 자가 되어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되어지고 입맞은 자가 되어지고 14만 4천 명의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이네. 최고의 축복.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식권을 가져도 그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게 믿어지면 속량함을 받아서 믿어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머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도록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아, 저거 볼 때 저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속량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저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거 지금 깨달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산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드는 자가 최고로 복받은 자리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본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면서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가지를 꼭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내가 챙기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의 그 특징 중에 첫째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헬라어의 새롭다는 말은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오스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 하는 말이 있는데 네오스는 정말 뉴, 영어로 말하면 뉴, 지금까지 없었다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 그걸 네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오 플라톤 그러면 신 플라톤주의, 네오 막시즘 하면 신 공산주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오라는 말은 새로운 것. 그런데 카이노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라고 했는데 이 새 노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곡,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만날 새로운 노래만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노래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노래라. 다시 말하면 부를 때마다 같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른 감정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같은 찬송을 두 번도 부르고 세 번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잘 모르는 분은 무슨 찬송을 이렇게 지루하게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을 어제 불렀던 찬송을 오늘도 불러도 달라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부르면 또 달라요. 또 세 번은 또 달라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새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다른 신앙의 고백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게 본문에 남아있는 새 노래인데,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이 보통 뭐 집에 키우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 독생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를 다 속량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같이라 불과같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족을 위해서 구속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게 오늘 어린 양을 바라보는 14만 4천 명의 감정인 줄 믿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그 어린 양을 볼 때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는가? 저 약의 조금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 능히 설 수 있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 목소리가 터질 것처럼 그런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 봐도 같고 금은고 다른 소리 봐도 같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지금 같은 가사로 같은 곡조를 가지고 노래 한번 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게 되어지면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얼마나 물소리가 아주 거창한지 막 전두 같은 소리가 막 우 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런 것만 아니고 검은고 다른 소리와 같았다. 그 말은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이런 큰 소리가 울려 퍼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여기서부터 훈련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안 할 수 없어서 가슴에서 막 터져나오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이런 찬송을. 또 4절 보세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성적인 순결도 포함되지만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세상을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과 바빌론을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오직 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거는 참 아내의 신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라시대에 돔이라는 목수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돔이 아내가 절세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도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역적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을 뽑고 그리고 저 먼 섬에다가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미 아내를 취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며칠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고. 그리고 강가에 가서 통곡하다가 그저 무심코 떠내려오는 빈배를 타고 강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여러 날을, 며칠인지 몰라, 여러 날을 뭐 밤낮 지금 떠내려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육지에, 어느 섬에 도달했습니다. 기어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피리소리가 들려오는데 가서 가만히 그 피리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자기의 남편이 두 눈이 뽑힌 채 버들피리를 지금 울고 있습니다. 도미는 자기 아내를 만나서 기쁨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럴 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두 눈이 뽑힌 것은 내 때문에 뽑혔는데 내가 당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도미 아내가 동굴에 살면서 풀뿌리를 키워주고 나무를 키워주면서 연명하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정절의 정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저 조금만 손해보아도 신앙생활 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 와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이런 정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14만 4천 명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돈 몇 푼, 자기 기쁜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일편단심, 죽음이 와도 순교 자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런 14만 4천 명의 이 정절, 이 사람들의 정절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절이 되어져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일편단심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자를 따라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게 요한복음 10장 4절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는 사람 목자라,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 그래서 내 음성을 알아, 그래서 가자 하면 내 양은 다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예수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14만 4천 명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려고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고 복받는 모든 길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가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갈림해 보세요. 그게 그 섬이 바누아투라는 섬입니다. 그게 여섯 번째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한 사람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도 또 들어가고 세 번째가 또 죽는 줄 알면 또 들어가고 네 번째가 또 죽는 줄 알면 또 들어가고 다섯 번째가 또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아내가 들어가고 형님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죽을 줄 알면서 이 섬에 들어가서 오늘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지키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9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요. 우리 행할 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며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 환한 것이 뭡니까? 잘 됐나 말입니다.
형통하다는 말.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어집니다.

0: 특성이요 본성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두 대학생이 2년간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루에 5번 정도 거짓말한답니다. 정직한 여자는 하루에 10번 거짓말한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는 남자는 하루에 50번 거짓말한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는 여자는 셀 수 없이 거짓말한답니다. 거짓말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짓말로 심지어는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보라. 이 13장에 있는 두 짐승만 보지 말고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보아라. 저 시온산에 서 있는 저 13만 4천 명을 보아라.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너무 감격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4만 4천 명에는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특징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로 속량함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속량함을 받았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의 종으로 나는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머리로만 이해되지 말고 가슴으로까지 와닿아서 이것이 믿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슴에서 막 터져나오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신랑 예수님을 정죄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죽음의 골짜기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이런 사람. 입에는 거짓이 없는 이런 자가 14만 4천 명의 속성들입니다. 이런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나는 그런 자인가. 이 모든 자격을 나는 갖추고 있어서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자인가. 다시 나는 속량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너무 감격해서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정죄를 지키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 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양인가. 다섯 번째는 내 입술은 성결한가. 이 다섯 가지를 잘 날마다 우리 점검하여서 오늘 14만 4천 명의 그 무리에 속하여서 어린 양 앞에서 터져나오는 이 아름다운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연히 어릴 적 즐겨보던 옛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는 소파에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웃긴 장면 나오면 다 같이 배를 잡고 웃던 그 저녁이 눈앞에 쭉 펼쳐지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나이에 내가 살고 있구나. 10살에 나, 20살에 나, 30살에 나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툭 튀어나옵니다. 옛 프로그램 음악만 듣고도 그때의 내가 나오고 부모님을 뵈면 자녀로서의 내가 나오고 하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모습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순수했던 나도 있어요. 순수하게 좋아하고 순수하게 웃고 순수하게 감동받던 그 시절의 나. 어른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순수함을 창고에 넣어두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 창고 문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거든요. 자, 오늘 하루 잠시라도 어릴 적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뭐 하나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웃는 것,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어린아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펌펌 라디오. 오늘도 순수하게 달려갈게요. 저는 이건 수입니다.